샬롬, 오늘의 60분도 찬양으로 가득 채워드리려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누려가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복음성가 가수들의 릴레이 찬양으로 이어 먼저 해드릴 텐데요. 오늘의 첫 곡은 찬양사역자 김도현이 부르는 이유정의 오직 주만이, 이 곡 띄워드리려 합니다. 이어서 한웅재의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참 따뜻한 음성으로 각인되어 있는 가수죠. 조수아의 음성으로 찬송가 예수께서 오실 때,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오직 주만 바라는 아침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오늘 첫 곡으로 세 곡 이어 띄워드렸습니다. 김도연, 한웅재, 조수아 이 세 분의 찬양사역자의 곡들 편안하게 띄워드렸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후 한국교회 청년들의 영성을 끌어올려준 멋진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기교보다는 담백한 가사에 오히려 진정성을 담아내는 특징이 있는 새 가수의 곡이었는데요. 참 편안하게 다가오죠. 김도현의 오직 주만이, 한웅재 내 진정 사모하는, 조수아가 불러드린 예수께로 오실 때에 함께하셨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14분 4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김도연, 한웅재, 조수아에 이어서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찬양사역자인데요. 혼자 독보적으로 잘 나가는 찬양사역자가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함께 가는 찬양사역자들이 요즘 참 눈에 띕니다. 연평한 작곡가와 함께 같이 걸어가기라는 팀명으로 같이도 또 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가수 조찬미 씨인데요. 아마 우리에게는 요괴뱃의 노래로 아주 친숙할 겁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발표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이 곡 조찬미의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는 작곡가 아마 송경민 목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도 이 대전을 기반으로 많은

현양 사역자들과 함께 같이 협업하면서 팀을 이뤄서 사역을 하고 또 곡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곡도 최근 발표된 음원입니다. 복음 위해 살리라라는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자라고 하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쓰여진 곡입니다. 두 곡이어서 함께 할게요. 조찬미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손경민이 함께 나누는 복음 위해 살리라. 같이 감상하시죠.

0: 스페셜
1: 복음을 살리라 손경민의 음성 함께 하셨고요. 조찬미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곡입니다만 이 조찬미 씨의 새로운 버전도 가슴에 깊이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찬양은 영어 찬송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이 찬양 리더로 뜨겁게 활동해왔던 찬양 사역자들, 아마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 사역자들일 텐데요. 예를 들면 돈 모엔이라든지 달린 책, 론 캐널리, 폴 발로시, 그레엄 캔드릭,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소개해드렸죠. 이스라엘 휴튼,

이러한 거장 찬양 사역자들이 대거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찬양 예배 레이블 호산나 뮤직 그리고 인테그리티 뮤직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찬양 음악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그 곡들이 여전히 번안이 되고 있고 10년 뒤, 20년 뒤에 또 번안이 돼서 국내에 들어와서 스탠다드로 자리 잡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호산나 그리고 인테그리티 레이블 등을 통해서 찬양 사역자 리더십으로 뜨겁게 사랑받아온 찬양 인도자들의 곡들 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찬양 인도자 그 음성이 너무나 따뜻해서 듣기만 해도 아 이분 하고 알만한 분입니다. 돈 모엔의 찬송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 모엔의 음성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곡 레닐 르블랑입니다. Keep Dance 띄워드릴 텐데요. 인테그리티 레이블을 통해서 이 레닐 르블랑의 탁월한 이 송라이팅 그리고 미성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찬양 사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찬양 인도자입니다. Keep Thanks, 레닐 르블랑의 버전으로 함께 하시고요. 또 이어지는 곡입니다. 국내에도 번안이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Above All. 아마 들으시면 추억의 찬양으로 예전에 참 많이 불렀는데 이런 마음들이 드실 건데요. 폴 발로 씨, 레닐 르블랑은 또 공동 작사 작곡을 통해서 인테그리티 레이블을 통해서 많은 곡들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런 곡들이 폴 발로 씨 그리고 레닐 르블랑이 공동 작업한 곡이죠. 오늘은 두 사람의 싱어송라이터 찬양 인도자의 각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돈 모엔이 불러드리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레니 르블랑이 불러드리는 Give Thanks, 폴 발로쉬가 이어 불러드립니다. Above All 함께 하실 텐데요. 따뜻한 감성 그리고 포근한 음색 모든 면에서 세 사람이 참 비슷하고 닮아있다 이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먼저 도모엔의 찬송가부터 함께 하시죠.

여행 22번째 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적인 사망의 멸망을 가르쳤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전해준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으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중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마치 다리 차지 못해 태어난 아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 나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모두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와 같이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인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했는데 만약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파하시려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셨다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예외임이 분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입니다.

0: 끝없는 찬양의 바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예수 하나님의 공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명곡 어떤 곡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요. 오늘은 동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가 연주해 드립니다. 현존하는 가장 전설적인 첼리스트로 사랑받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도요. 낭만주의 19세기에 작곡돼서 정말 따뜻하고 명쾌하고 발랄한 선율로 사랑받아온 곡입니다. 바로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중에서 나비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민족적인 색채를 섬세한 선율로 담아낸 그리그의 이 서정 소곡집 중에서 오늘은 총 10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곡인데요. 그중에서 나비 짧은 곡입니다. 1분 28초의 연주 분량입니다만 이거 그리고 미샤 마이스키가 연주하는 생상스 백조 이렇게 두 곡을 여러분께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나비와 백조의 모습과 모양은 얼마나 잘 그려냈을까요? 이 작곡가 두 사람의 이 선율을 통해서 19세기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아름다움을 함께 만끽해 보시기 바라고요. 피아노의 미하일 플라네트네프, 그리고 서정 소곡집 중에 나비 띄워드리고요. 첼로의 미샤 마이스키, 생상스의 백조 이렇게 두 곡 이어서 준비합니다. 나비부터 들으시고 또 감성적인 백조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샬롬. 지금까지 저는 차유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and walk. 저도 사실은 모태신앙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사실은 믿음 생활을 좀 했어요. 어머님한테 유산을 받아서 그냥 다녀야 되는 거구나, 믿으니까 믿는 거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극동방송국에 대한

0: 애정이라든지 뭐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왜냐하면 홍익여중 출신이라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극동방송국을 보고 자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청취를 하게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한은주 집사님의 목소리로 만납니다.
0: 네, 항상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른 뭐 재밌는 프로나 왜냐하면 졸리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국동방송국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찾아서 들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 그냥 그 산소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뭐 제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너무너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소망기도에 같이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같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해 드리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차에 올라타면 그냥 항상 채널이 고정이 돼 있을 정도로 극동방송국이 너무 좋은 거죠. 잘 됐으면 좋겠다. 아, 계속 이렇게 영성들이 죽어가는 영성들이 나처럼 아니면 정체되어 있던 영성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1: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어갑니다.
0: 중보기도팀의 그 기도해 주시는 것도 저는 체험됐거든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조금 아팠어요. 18살인데 좀 어려운 병인데 청병골염이라고 좀 평생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되는 병에 걸렸는데 발병이 된 때 또 사춘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많이 멀어졌죠. 근데 그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도 요청을 하고 또 위스마 기도 가서 또 기도도 하고 하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는 체험도 있고 아이도 휴학을 하면서 같이 미스터 기도에 참석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 사춘기를 잘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믿음이 더 좋아졌고 아이도 저하고 관계도 그렇고 더 믿음도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1: 네, 우리는 이렇게 방송가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은주 집사님처럼 극동방송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극동방송이 오직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선교사의 이 복된 자리에 나와주시지 않겠습니까?

0: 거부했죠. 우리 아이도 자기 막 유튜브 음성 뭐 뭐지 멜론의 유명한 가수들 노래 듣고 막 이러는데 저는 좀 강요하진 않았어요. 제 차를 타면 항상 틀어져 있고 저는 그 타령이 좋으니까 계속 듣고 말씀이 좋으니까 야, 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않니? 그래서 듣게끔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너무 찬양 같이 따라 부르고 막 이러니까 본인도 한쪽 이제 이어폰을 빼고 또 이제 내용을 좀 듣다가 좋으면 다른 한쪽에는 이어폰을 빼고 자기가 듣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통역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참석하는,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생들, 자기 또래 애들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조금 젖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힘들고 할 때 이게 분명히 생각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때, 아, 우리 엄마랑 같이 들었던 그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항상 같이 듣고 있어요.
1: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은주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0: 좀 더 많이

0: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도 항상 형통하기를 이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제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은퇴를 하거나 할 때도 좀 더 저의 방법대로 또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요. 전파 선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계획을 잡고 우리 아이한테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을 탔을 때 소득이 생길 때 너도 이걸 같이 선교사로서 우리가 참여를 하자라는 걸로 해서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좀 많이 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기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소망하며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0: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덕천교회 김경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 이 땅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말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끝이 옵니다. 오늘도 세상 끝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황후장사도 다 인생의 끝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끝날이 언제 일는지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그 끝날에 대한 사실을 안다면은 안심하고 살기가 참 어렵겠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구의 종말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이 지구의 종말,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서 끝나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종말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는 나의 종말, 내 끝이 다가오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우주의 종말, 이 세상이 말세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 동안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여러분들의 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 혼탁한 시대, 참 무질서하고 어떻게 보면 혼돈의 시대, 이런 시대를 여러분 지혜롭게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종말관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종말관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미혹이라 함은 속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된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들이 한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요. 자신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라고 자칭 자기가 주장하는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분들이 왜 생겨나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속은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왜 속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뭐냐면은 겉으로 입고 나오는 옷이 양의 옷인데 사실 내막을 알아보니까 실상은 일이더라, 늑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속는 이유가 뭐냐면은 겉을 보기 때문에 속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뮤지컬 중에도 나오고 유명한 소설 중에도 있지만은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책에 보면은 이 지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낮에는 아주 선량한 의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변한단 말이죠. 밤이 되면은 아주 흉측한 도적이 되고 강도가 된단 말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양극화된 내면에 갇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요, 그 이단 교주의 겉모습만 보고 빠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그 교주들이 얼마나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참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교주한테 속아가지고 나중에는 재산을 갖다가 바치고 직장을 두고 가정을 가출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성경 공부한다, 누가 말씀이 좋다더라, 절대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바른 신앙,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참 이렇게 일생 살아오면서 눈 뻔히 뜨고 속은 적이 참 많아요. 한 번은 이렇게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가는데, 아, 보통 때는 그냥 화장실 갔다가 볼일 보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속으려고 하니까요,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휴게소에서 뭐 이렇게 가죽 잠바 같은 거 이렇게 쫙 내놓고 파는데요, 그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막 라이터를 켜가지고요, 가죽 잠바에다가 막 갖다 대면서요, 휙휙휙휙 해도 절대로 안 타, 절대로 안 타 막 그러고요, 그런 가격을 이만큼 불러놨다가요 이만큼 다운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보니까 딱 맞는 돈이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난 내 평생에 한번 입어보고 싶은 게 까만 가죽 잠바였거든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가 걸어놓고 한 번도 입지도 않았는데 한 달에 되니까 가죽이 풀레기가 일어나는데 지멋대로 가죽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요, 사람이 속는 거는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 한 번은요, 어디 갔는데 길거리에 과일 장사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과일이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갓길에다 차를 세워놔 놓고 이래 가서 상자를 이래 열어보니까 얼마나 맛깔스럽게 보이는지. 요즘 같이 이렇게 한 판 깔아놓고 파는 게 아니고 박스 떼기로 그 길거리에서 파는 장사니까, 아, 그래가지고 맛도 보라는 거야. 그래, 맛도 봤어요. 맛도 아주 달짝지근하고 좋아요. 그래, 집에 와가지고 박스를 열어가지고 그 밑에 걸 꺼내봤더니 밑에 다 썩은 게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요즘도 그쪽 근처로는 운전도 안 해요. 운전도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속는 거는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혹시 이단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게 하면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4장 1절에 영적 분별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뭐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단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단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조금 길어요. 줄인다고 했는데도 그래. 그래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단이란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성경을 사용하지만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오직 자기들만이 참되다고 주장하며 특정한 교주 중심으로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반사회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 여러분들 귀에 많이 익숙하게 들은 단체들이 많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들어서 이래 들어보면은요, 아, 요건 이단의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거는 거의 이단이 맞아요. 그리고 이단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비밀이 많아요. 오픈하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아요. 아주 자신있게 자기 단체를 내세우지 않아요. 최근까지도 우리 교회 요 사거리 앞에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좌판을 깔아놓고 음료수를 주고 커피를 주고 무슨 티슈 선물 같은 걸 주면서 거기다가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면은 무료로 문학 강좌를 배우게 해주겠다. 학원비 안 내고.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 여성들이 한 다섯, 여섯 분이 거기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죠.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대로 아니라고 막 고개를 내젓는 걸 보면서 확실하구나. 확실하.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알아봤더니 100%? 여러분 이 덕천동, 구포동 이쪽 만덕 일대에도 어마어마하게 활동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화 강좌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좋은 자선단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단을 대하는 성경적 태도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단에 속한,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하라? 멀리하라. 한 번이나 두 번, 저도 두 번 딱 가서 여 오지 마라, 여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근처서 하지 마라, 가라, 신고할까? 신고해라 그래. 그래 내가 신고했잖아요, 구청에. 했더니만은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거기서 장사하기 때문에 그 판촉물을 나눠주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가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각성하지만은 일반인들은 이단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아이고 이 무더위에 수고가 많다고. 요즘은 아파트 경비실이 철저해서 그런 예가 잘 없지만은 그래도 뚫고 들어옵니다. 아파트에 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아이고 설문조사 나왔다고. 뭐 혹은 뭐 무슨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나왔다고. 이러면은요. 이게 우리 덕천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착하고 순하신 분들은요 땀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이미면은 그냥 매몰차게 내치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문을 이래 열어주고 들어오시라고. 근데 이 더운데 고생이 많다고 그러고 냉수 한 그릇 딱 갖다 놓으면요 그때부터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홀딱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나는 덕천교회 교인입니다. 앞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포교하려면, 전도하려면, 선교하려면 저거 교회 없는 집에 가서 하세요. 왜 있는 집에 옵니까? 당신 출처가 뭐예요? 그러면 금방 갑니다. 가라고 하지 않아도 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절대로 정을 따라 하면 안 돼요. 따라갑시다. 정을 따라 하지 말고 말씀 따라 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은 어떠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이미 타락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따뜻하게 사랑으로 포용해야 되지만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항할 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의 미혹에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종말과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끝날이 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종말의 시점에 다다를수록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잘 보세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무더위를 뚫고 예배 오는 것보다가 몇 천배 이상은 어렵다, 힘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뭐 옛날에 비해서는 적지만은 어쨌든 많은데 구원 얻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환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뿌리가 없는 신자는 어려움이 오면 잠깐 견딜 수는 있어요. 잠깐. 뭐 어려움이 있으면 약간 힘들지만 그래도 견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환난이 오고 박해가 계속해서 닥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넘어지고 말아요. 결국은 다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의 종말의 시점에 쭉정이와 알곡은 반드시 추수 때에 가려진다.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나가서 다 떨어져 나간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곡이 돼야 돼. 진짜가 돼야 돼. 여러분 저 용광로, 포항제철 용광로에 가보니까 뜨거운 불이 24시간 365일 계속 타잖아요. 거기에 어떤 철도 들어가면 쇠붙이도 다 녹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이 용광로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 어려운 환난과 시련 역경을 통과하고 나서 진짜가 가려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믿음의 확실함을 뭘로 표현하느냐?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내는 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 하나도 그냥 금이 됩니까? 99.999%의 순금이 되려면은요 뜨거운 불을 통과한 금이라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도 그와 같은 과정을 통과해야 진짜가 가려진다면은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판별이 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첫째, 칭찬. 이게 상급이거든요. 둘째, 영광.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영원토록 존귀함 얻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되는 과정

인생은 어려워요. 잘 견디어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야고보 1장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예, 여기 보세요. 시험을 참아야 돼요. 첫째는 어떤 시험도, 물질적인 시험, 이성적인 시험, 명예의 시험, 권력의 시험, 세상의 온갖 각가지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일전에도 코로나 사태에서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뜨거운데 앞으로 이 세상 끝날에는 이 기후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온갖 각가지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더위도요,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달만 잘 참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덥다고요, 더운 걸 누가 모릅니까? 막 입으로 오두방정을 다 뜹니다. 더워 죽겠다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덥다고 막 난리를 치면은 갑자기 날씨가 안 더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도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우리가 잘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 참느냐? 여러분 보세요. 들어오실 때 주차장에 그 주차위원들 땀 뻘뻘 흘리고 40도가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 창문 좀 내리고 아유 수고가 많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보기도 좋고 일하는 분들도 신바람 나고 좋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식사하러 올라갑니다. 5층에 주방에 가면은요, 무진장 덥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막 땀을 막 콩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그래 봉사하잖아요. 누가 월급 받고 일하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밥을 받아가지고 이래 먹으러 갈 때 애쓰신다고 수고 많다고 이 더위에 집에서도 밥하기 싫은데 집에서도 이런 설거지를 누가 하겠냐고 수고한다고 왜 이렇게 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신바람 나고 받아서 밥 먹는 우리들도 만나고 아이고 뭐 짜다 막 어떤 사람은 싱겁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주방에 들어가서 회잡사야 돼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가지고 아파서 죽겠대 죽겠대 그러지 마요. 죽겠다고 아우성 친다고 갑자기 몸이 안 아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 아픈 것도 없어진다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하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리 생각하면은 아프던 다리도 안 아프고 아프던 위장도 나아버리고 암병도 떠나가 버리고 할 텐데 계속 아프다고 불평하면은요 저 옆집에 있던 병균까지 나한테 와서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한 것도 잘 참아야 돼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걸 어떡하겠어요?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 가난도 잘 참으시면은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잘 참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종말관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종말관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세상이 막 종말로 치달을 때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견디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보세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줍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합니다. 이게 어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말세가 됐어요. 종말이 됐어요. 이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성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에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게 이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0: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인내해야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가 왜 필요하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도 더울 거예요. 더 더울 거예요. 잘 참으세요. 견디세요. 그러면요,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선선한 바람이 또 불어올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참으세요. 몸이 아파도 참으세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에 위치한 덕전교회 김경련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8-9100번 덕전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수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과 눈물까지도 다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입니다.
0: 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1: 아이고, 너무 덥네요.
0: 네, 건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홀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버팀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울며 기도해도 눈물만 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낙심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개하시는데 그것은 함께 하는

0: 기도입니다. 곧 합심 기도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합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심포네오입니다. 여러 악기가 모여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를 내는 심포니 교향곡이 여기에 유래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소리를 맞추고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내 기도만으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믿음의 동역자와 손을 잡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 작은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모인 방이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서툴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며 주님이 친히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소망의 기도를 섬기기 위해서 부산 극동 방산을 출근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에게 맡긴 기도의 역적 부담을 즐거운 마음으로 집중을 지는 마음으로 찾습니다. 그러나 동역하는 유성수 PD님과 이예수 권사님 그리고 부산 극동 방산 기도팀이 하시바에 기도하니 지금 여기에 그리고 주님 이루시는 크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질 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임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이 시간 먼저 첫 찬양 한 곡 듣고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0: 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뒤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7087님, 친정 어머니가 림프암이 의심돼서 오늘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요. 조직이 충분하게 채취돼 재검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엄마가 절에 다니시는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식사를 입이 써서 못하시는데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7087님, 엄마가 절에 다니시는데 이 기도 제목을 올리신 것은 이 병을 나음으로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엄마가 절에 다니시면서 평생 살아오셨습니다. 최근에 엄마가 림프암에 의심되어서 오늘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조직이 충분하게 채취되게 하셔서 재검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이 약하니 또 입이 서서 음식을 드시지 못합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식사를 할 수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면역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암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따님의 아름다운 소원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과 어머니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9215님, 조카 김민수가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객을 찾아 길을 걸을 때마다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입술에 말을 붙여주셔서 보험을 필요로 한 분들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9215님, 항상 제가 할 때마다 입을 맺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기억납니다.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안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카 김민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개를 찾아 길을 걸을 때에 실망한 걸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또 말을 할 만한 입술에 말을 부어주셔서 당당하게 말하게 하시고 또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은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험을 필요로 한 분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심령 속에 낙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1934님, 올해 소망의 기도를 통해 기도받고 은혜받은 후 자꾸 연락드립니다. 8월 24일에 아들 자격증 필기시험을 꼭 붙게 해주시고 내놓은 상가가 팔리게 해주시며

0: 받을 돈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 올리셨어요.
1: 1934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안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받은 후에 또한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8월 24일 아들이 자격증 필기 시험을 치게 되어지는데 실력을 갖추어서 또한 붙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가를 내놓았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받을 돈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옵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심에 따라 우리 1934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7999님 교회 원로 권사님께서 부군 대신 안수 집사님 별세 이후 우울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친구 만나기를 어려워하고 혼자 가족들과 대화도 힘듭니다.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읽고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약도 잘 먹고 이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7999님 마음이 참 아프고 또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세 사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네, 함께 주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실감이 주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보내드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살아왔던 그 세월이 이별 후에 주여.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습니다. 주여. 어렵습니다. 가족도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여. 마음에 하나의 원망이 듭니다. 하늘 왜 데려가셨냐고. 주여. 그러나 주님의 선한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울로 부분되지 안수집사님을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구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때 더욱더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고 믿음이 더 깊어질 말미암아 모든 아픈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어도 약도 먹게 하시고 이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평화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5338님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요양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5338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체력 조절이 안 되어가지고 많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까닭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요양하고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때로 인하여 건강 약해질까봐 마음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염려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드려오니 요양하고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옆에 돕는 이들의 간절한 협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7278님 저는 이번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대전 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0: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처음에 마음이 힘들었지만요. 이젠 주님 안에서 점점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잘 조사받고 잘 해결될 때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 7278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젠 주 안에서 점점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이 말씀이 더욱더 기도하는 지혜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소당하셨습니다. 비결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따뜻하면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대전경찰청의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주 안에서 점점 담대한 마음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당히 조사받고 잘 해결될 수 있는 길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위와 장과 식도가 다 안 좋은 복합적인 증상으로 일주일째 미음만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약 잘 먹고 나아지고 있는데요. 더 좋아져서 밥과 반찬을 먹어도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이게 이제 소화기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가 좋지 않습니다. 식도도 좋지 않습니다. 장도 좋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주일간 미연만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을 또 먹고 있기에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0: 주여.
1: 하나님 아버지, 차츰차츰 나아져서 또더 좋아져서 좋아하는 밥과 반찬을 먹어도 소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실망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더 잘 나을 수 있는 길들로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늘 상반된 이념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나라, 부흥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선교 한국으로 계속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올리셨네요.
1: 예, 익명으로 기도 올려주셨습니다. 늘 우리가 이 아픔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기도가 살 길입니다. 이해할 길입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북쪽의 치열의 장막들, 마음이 답답한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마저 상반된 이념으로 서로 간에 시끄러운 그런 분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계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생교회 박찬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긴급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로 현재 응급실에 계십니다. 아주 위독한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긴급으로 익명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사고로 현재 응급실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을 보내시어서 산자와 죽은 자에서 죽은 자 사이에서 기도의 등불을 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산자 편에 아버지를 세우게 하셨소. 위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살리셔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에 하나님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9215님,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고의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스로보니 여인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신질환을 알아온 온 이 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주셨듯이 이 딸을 주님께서 정신병에서 이제 놓여주셔서
0: 주여.
1: 주님 허락하신 이 평화의 땅에서 자녀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0: 주여.
1: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5496님, 남편과 현재 41년을 살아왔는데도요, 서로의 탓만 하며 회개보다 내려놓지 못한 상태로 이제껏 살아온 의지와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중심 없이 가정을 흔들고 있는 남편의 영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5496님, 서로 다름을 불구하고 41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두 분의 사랑입니다.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할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41년을 살아왔지만은 지난 세월들을 돌아볼 때 서로의 탐만 하며 살아온 것 같고, 또 회개보다 내려놓지 못한 후회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살아온 의지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심없이 가정을 흔들고 있는, 그러나 남편의 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화합하며 주여.

0: 도마리 여러분 사랑을 더욱더 완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요,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이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보화. 감추인보화 오늘 이 시간은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14번째 순서인데 지난주 말씀을 심층 강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2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아끼면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고깃집을 딱 지나가는데 뷔페집인 것 같은데요.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이런 문구가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아끼면 망한다. 고깃집에는요. 고기가 풍성하게 뷔페집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뷔페집에 갔는데 무한리필집에 갔는데 고기가 아깝다고 해서 잘 주지도 않고 막 아끼고 하면요. 그 집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다지. 이 땅에서 적당하게 죄 짓고 타협하고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의의 종이 아니라 불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그래도 뭐 천국 가는데 이것은 구원파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막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고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눈 팔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연합을 했다면 결혼을 했다면 그와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연합하여 부활했다면 이제는 신랑과 함께 살아야 된다.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도 심층 강하여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죄 한 번쯤 지어도 괜찮지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16절 이하에 나와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를, 내 시간을,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내 지체 전부를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돈에 매여서 돈이 시키는데도 그것이 목적이 돈 버는 것이 되고 내가 부자만 된다면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사기치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식과 인기와 명예를 얻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영광과 내 명예만 올라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어려움을 당한 것 상관없이 나만 높인다. 명예와 인기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에 종속된 사람도 있어요. 인간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연예인들을 BTS와 같은 연예인들의 종이 되고 그가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 오빠 무대를 따라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제 시대의 40대, 50대의 우리 청소년들은 서태지와 아이들 정말 우리 여자친구들 많이 갔어요. 막 스테이지와 아이들의 공연에 가기도 하고요. 막 유퀴즈 언더블랙 같은 그런 이제 팀들이 오게 되면 그곳에서 오빠 부대가 가가지고 이게 압사 사고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의 종이 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내가 한두 잔 마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게 되어서 술만 보게 되면 이끌림 받아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가운데 이제 세신자인데요. 이 청년이 술을 너무너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술을 끊어보겠다고 금식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단기 선교도 저랑 같이 가가지고요. 목사님 한번 내가 술을 한번 끊겠습니다. 이번엔 작정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딱 고백을 했는데 공항에 딱 갔는데 술 판매하는 곳에 주류지점이 있는데 그쪽에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 목을 비틀어주세요. 지금 바라보니까 달리 가고 싶습니다. 내 목을 비틀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막 비틀기도 하고 이랬는데 목사님 내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막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목을 비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술만 보면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 것 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술,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혈기를 이기지 못하는 혈기의 종들이 있어요.
짜증을 내고 혈기를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아빠가 화내지 않겠다, 이 남자 화내지 않겠다, 막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어떤 순간에 불편한 순간이 생기게 되면 욱하고 나타나는 모든 것도 혈기의 종입니다. 음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죄의 습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죄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면 음란의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밤낮 티격태격하는 부부를 보게 되면 자존심이 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뻔히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은 못해요. 그래서 냉전의 시대를 보내고 자존심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자기의 몸뚱아리를 거기에 들이고 보고 듣고 말하는 전 존재를, 나의 지체를 누군가에게 내어주게 되면 그의 종이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기울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진짜로 원해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만족, 쾌락, 안락을 위해서 다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한 것은 죄입니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우리의 소속은 마귀의 하수인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 둘째 불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신분이었지만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 이 진리, 이 본은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이라는 것은 금속을 녹여서 본을 뜨는 것, 열쇠고리를 만들 때 똑같은 본을 만들어서 틀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틀, 말씀,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어 18절에 보게 되면 의의 종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공로 때문에, 마음으로 순종한 것 때문에 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손을 선물로 준 모든 것을 손을 가지고 받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급이고 마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유대교에 완전히 종속되어서 유대의 잘못된 사상의 종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행자요, 살인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악독한 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살인적인 눈빛이 있어요. 유대교의 종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홀연히 빛이 비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로마서 7장 말씀에 2주 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기울이고 죄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은 육신이, 내 몸뚱아리가 죄를 추구하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의의 종이었던 바울조차도 이렇게 죄에 기울어진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표현대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뚱아리를 보고 듣고 말하는 전 존재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내 자신을 불법에 내어주면 불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망이 이르게 되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된 존재가 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뚱아리를 드리라 했잖아요. 이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체를 죄된 모습으로 죄에게 종으로 드리게 되면 반드시 사망의 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요. 여러분 삯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수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매일 받는 하루 급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로서, 죄의 보수로서, 죄의 급여로서 반드시 사망이 오게 된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사망의 쓴 열매를 맺죠. 우리가 마지막 죽음뿐만 아니라 매일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보게 되면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게 되면 흑암의 새 사슬에 매여서 공고와 비참을 맛보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셨잖아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게 되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인생이 공고하고 비참하고 흑암의 새 사슬에 매이는 것 같은 사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물로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는 막 살아도 되고 막 죄짓고 6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의 삶, 쾌락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막 살아도 막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막 천국 가는데 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냐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든지 다 평탄하다면 누구든지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작심을 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작정을 해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해요. 자신의 시간을 아껴서 또 잠을 아껴가면서 그리고 다른 거 게임하고 오락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그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몸뚱아리는 죄에 기울어져 있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굳게 붙들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고 죄로 마귀에 거하는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매일 못 박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을 내려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은퇴하고 나서 은퇴 이후에 이제 안락하고 또 내가 즐길 거 즐기면서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쉼과 안식도 필요하고 안락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나 중심이 되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쾌락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이후에 차가 안락한 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바닷가에서 해변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조개 껍데기 줍고 수집하고 막 이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씩 휴양을 할 수도 있고 쉼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편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 이거 여러분 이거 근시안적인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게 되면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행복은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죄의 길로 쾌락의 길로 정욕의 길로 살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행복한지 몰라도 그 쾌락을 탐닉하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사망의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것이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의의 종이 되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서

영생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매 순간 간헐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의의 종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거룩함의 열매요 행복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마귀는 구원받았는데 뭐 이제는 좀 제도 짓고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며 살면 되지 뭐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노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랑 대신 주님께 충실하고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의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1945년도 8월 15일날 광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시골 저 산골에 산 너머에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늦게 소식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일제치하에 이 광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으로 건너가지 아니하는 군인들이 와서 위협을 하고 시키는 것을 막 요구를 하고 복종을 맹세할 때 이미 자유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만족해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자유의 종이 되었고 이미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에 기울여져서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죄의 종으로 쓴 열매를 맺고 한 주간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책도 지었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다른 사람들의 눈빛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기 때문에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과 음란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에 드릴 수가 없다. 이것을 거부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대가 지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하여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5월 28일 왕위에서 쫓겨난 웨일즈의 에드워즈 6세는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프랑스의 공영 방송에서 이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방영을 했는데요. 왕의 유년기 짧았던 통치 그리고 왕위에서 물러난 사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에드워드 6세는 이 웨일즈의 왕자였던 소년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조지 5세는 엄한 규율가였다. 때때로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타이르곤 했다. 얘야 너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미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애굽을 끝내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아 죄의 종, 애굽의 종, 마귀의 종, 어둠의 종의 그 신분에서 이제 옮겨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나의 만족일 나의 쾌락이 나에게 흡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죄에 기울어진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지체를 불법에 내어주고 죄에게 내어주어서 순간적인 쾌락과 만족을 느낄 줄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죽고 나서만 사망, 둘째 사망뿐만 아니라 매 순간이 사망의 열매를 마시면서 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날마다 열매를 먹고 마시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뚱아리를 우리의 삶 전체를 의에게 내어주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 눈에는 복이 좋지 않다 보인다 할지라도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서 궁극적으로 영생의 열매를 누리고 나누고 전파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5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골프필드 위 극심한 중압감 속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전 우승을 이뤄내는 크리스천 선수들이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회 직전 섬마을 단기 선교를 다녀온 뒤 KLPGA 통산 10승을 달성한 이다현 선수를 비롯해 필드 위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크리스천 골퍼들의 신앙 여정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경기복에 극동방송 패치를 붙이고 있는 프로골퍼 이다현 선수는 지난 2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KLPGA 투어 오로라 월드 챔피언십 마지막 날 5번 홀에 치명적인 트리플 보기 위기를 딛고 9번 홀샷 이글을 성공시키며 통산 10승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이다현 선수는 대회 출전 직전인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남 진도군 조도에서 일주일 동안 주민들의 미역과 토작업을 도우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단기 선교 직후 우승을 거둔 이 선수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수는 힘든 순간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되새기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믿음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재작년 54세의 나이로 연장전 해저드 속 작은 섬에 공이 멈추는 기적적인 파세이브를 거두며 최고령 우승을 거둔 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역시 마스터스 우승 뒤 자신의 정체성은 골프 선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천 골퍼들의 믿음의 행진이 앞으로도 계속 기대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과천시의회가 신천지의 상가 건물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과천시의 불허 처분을 존중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어제 4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시민안전과 교육환경, 공공복리를 고려한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 처분을 존중할 것을 법원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23년 과천 벼랑동 상가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교통과 안전, 지역 갈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1심 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과천시

0: 항소로 오는 10일 수원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광복절 81주년과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식민사관 잔재 청산과 자주독립국가의 위상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교계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보훈정책에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독립과 보국, 민주화라는 세계 기둥 위에 바로 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회장은 여전히 남아있는 일제 잔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전후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맞서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속해서 요구해야 하며 여기에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함께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회장은 유네스코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평화정신을 높이 평가해 김구의 해로 정한 뜻을 살려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자주독립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념운동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실명구호 NGO 비전케어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400번째 해외 개안수술 캠프를 마쳤습니다. 비전케어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모잠비크와 에스와티니에서 캠프를 열고 813명의 안과진료와 215명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에스와티니는 지난 2007년 비전케어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의료봉사를 시작한 지역입니다. 김동해 이사장은 현지 의료진 교육과 보건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전케어는 지난 2002년부터 전 세계 40개국에서 안과진료 20만 4천 건과 무료 개안수술 3만 3천 건을 펼쳐왔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장애인 목회자들의 부교역자 사역제 청빙 난항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5급인 박진우 목사는 부교역자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 100장이 넘는 이력서를 제출했으나 두 곳에서만 면접 기회를 얻었다며 여전한 교회의 편견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전주 효자동교회 진영훈 목사는 노회가 장애인 목회자의 사례비를 지원해 개교회의 부담을 줄이고 사역 기회를 넓히는 제도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익산 3일교회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부교역자가 유치부를 담당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있으며 부산 세대로교회 유한현 목사도 뇌병변 장애를 극복하고 4년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 목사는 교회가 장애인 사역자를 지레 두려워하지 않도록 총회와 노회 차원의 장애인 인식교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금까지 우리 백석학원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백석은 예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갖고 해도 깨닫고 또 도전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마다 기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은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돌이 바로 우리 학교의 이름인 백석이면서도 이 백석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최후의 승리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은 이기는 자들이 최후에 얻게 될 복된 삶을 사는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서 주신 말씀, 좌우에 날쓴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좌우에 날쓴 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0: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 인간의 말과 지혜가 아니고 천사의 말의 음성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봐도 씨 뿌리는 비유 속에 탕자의 비유 속에 모든 것을 볼 때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 영적인 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자기의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귀, 학문의 귀, 명예의 귀, 욕심의 그런 귀는 살살 들어와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의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더위가 며칠째 이어지며 불쾌지수도 함께 오르는 요즘입니다. 쉽게 화가 나고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도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여름을 버텨낼 수 있는 비법, 바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있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겠죠. 혹시 요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매일 잔소리하는 그 상사, 방학 숙제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우리 아들, 오늘도 속 썩이는 남편.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주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때론 먼저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해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라이트온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입니다.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22편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0: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김사무엘의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윤철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예수로 스며들다 애청자 여러분, 이 시간 문자로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오늘 시편 말씀에 대한 묵상의 글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아멘과 함께 오늘 시편 말씀에 대한 묵상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환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가 속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결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고백을 담은 찬양 한 곡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지켜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려면 첫째,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9절에서 모세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모세는 먼저 행동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사람이 무너지는 곳은 언제나 마음이 먼저인 까닭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으면 행동은 저절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요.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일, 만나를 내려주신 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즉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본 기적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이 불편하다며 불만과 불평을 일삼았지요. 우리라고 다를 게 있나요?

큰 병에서 고침받으면 눈물로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요. 은혜를 잇는 순간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존 목적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명합니다. 믿음은 한 세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자녀에게, 손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해요. 나의 실패와 회복, 눈물과 구원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삶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보다 세상 성공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려면 둘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고 하세요.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백성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려고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백성이 또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듣고 배우고 살아내야 자녀에게도 전해집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호렙산에 불이 붙고 구름과 흑암이 덮였어요. 이 광경을 본 백성은 두려워했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언제나 거룩한 불길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길 가운데서도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12절에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고 해요. 하나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만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화려한 체험이 아닌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고난의 불길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라고 해요. 모세가 스스로 원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읽고 감동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적용하며 죄와 치열이 싸우고 거룩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내게 하십니다. 내가 먼저 순종할 때그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공동체에 흘러가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듣기만 합니까? 아니면 들은 말씀대로 살아냅니까? 공동체와 가정에서 나는 말로만 가르칩니까? 삶으로 보이며 가르칩니까?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한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하나 된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목적으로 두는 삶을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온 가족과 함께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큰 누나는 결혼 후 매형의 지방 발령으로 주말 부부 생활을 했고 건강 문제로 자녀 계획에도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큰 누나는 매주 큰 매형과 주일마다 손잡고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 모임에 참석했어요. 큰 누나를 챙겨주는 큰 매형에게 저는 감사하며 큰 감동을 받았지요. 또 작은 누나는 교

목사라는 직업 특성상 먼 타지에서 생활해요. 그런데 작은 매형도 조카도 가족 모두가 어떻게든 한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지요. 저희 부모님과 제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던 조카가 어느덧 자라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름을 써주신 미취학부 가방을 들고 와제 앞에서 흔드는 모습에 눈물이 흘렀어요. 누나들의 가정을 보며 그동안 세상 성공만을 줬고 바란 저의 이기적인 모습

0: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조카들을 만나면 몸으로 신나게 놀아주겠습니다. 태중의 조카들을 위해 잠들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믿음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자녀에게 또 후대에 이어져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자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붙들며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힘써 지켜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보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사건마다 말씀으로 해석받아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운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0: ជីកចាងអេសយជូនខ្វាងគេសាចាងលិនខ្វាទុងញោរលមេតគេហាស៊ីកូឆេពុលអ៊ីមគឹមអ៊ីអបគេហាស៊ីញោអូដាអានចុនហាគូអានចុនចុកអ៊ីនជីកចាងខ្វាអើយម៉ាន់ណាមីអ៊ីតគេហេជូសេយោកំសាមនេះដា
1: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폭염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알람 자주 받으시죠. 한낮에 무더위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인데 북한에선 정반대의 알람을 전하게 됐다죠.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아닌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논과 밭에 물을 대는 작업에 강화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농부의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또 즉각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이 와중에 농작물 피해 방지에 힘쓰라는 아주 정확한 행동 지침과 함께 모순적인 지시를 내린 거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들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북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기도와 소망의 한 줄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우물정 1069번, 북녘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함께 적어주세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서천에서 오신 8845님, 수원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석하고 계신 한 분, 의정부에서도 와주셨고요. 5012님은 주님, 북한의 자유와 평화를 주옵소서. 이 더위 북한 주민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의 한 줄 보내주셨어요. 새싹회원이신 5144님은 수련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 수련회 주제가 안식이었는데 참된 안식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된 안식,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을 북녘에 있는 주민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7478님이 우리 5144님이랑 같이 보내신 분이실까요? 처음 문자 보내요. 저도 교회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너무 은혜롭고 충만했습니다 하셨는데, 5144님께 먼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7478님도 우리 북한을 위한 그 은혜를 받은 마음을 그대로 북한에 흘려보낸다는 생각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보내주시면 두 분 같이 출석 인사 선물 나눠드릴게요. 전라도에서도 오신 3225님 반갑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을 생각하는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기도의 한 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작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북한에도 무더위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물을 대는 작업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다고 하죠. 농작물이 개인의 농작물인 경우는 거의 없죠. 북한 당에 바로 바쳐야 하는 농작물이 대부분일 텐데 밖에서 10분, 20분만 걸어도 너무나 힘든 이 날씨에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에 선풍기에 이 여름을 나고 있지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 인터뷰만 해도 평양에서 살던 분이 그 아파트에 10가구 중 한 가구 정도만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수년 전에 온 이것도 북한 도심에서 오신 분도 수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볼 수 없었다고도 하고요. 반면에 우리는 찾아봤어요. 어디선가 그런 타이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에어컨 보급률 1위가 한국이라는 글을 봐서 검색해보니까 1위로 공식적인 건 나오진 않았지만 98% 이상이 에어컨 바람 가운데 여름을 시원하게 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이 더위 가운데 무엇보다 폭염 그 너머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료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기다릴게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고 있는 통일 배우기, 북한과 통일에 대한 상식 퀴즈 이어집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하는 통일 배우기.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던 8267님도 그리고 오늘 막내 꿈을 꾸셨다는 3874님도 함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퀴즈 맞춰주세요. 앞서서 에어컨 보급률이 북한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몇 번 나눴었죠.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이런 걸 통계적으로 공식적인 수치를 내는 게 아니라서 대부분 증언에 의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증언에 의해도 평양에서만 해도 10가구 중 한 가구가 채 되지 않는 곳에서만 에어컨을 설치했다라고도 했었죠. 그만큼 이런 상황이 참 좋지 않은 북한에서 전기 또한 제약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북한 수도인 평양에서 대체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근에 그런 증언들에 의한 시간,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평양에서 오신 분들에 의한 증언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뭐 휴대폰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시죠. 또 여러분이 계신 바로 지금 그곳에 밖이 환해도 불을 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 전기가 제약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평양에서는 그럼 전기를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기 1번 24시간 하루 종일, 2번 12시간 안팎, 3번 3시간 안팎. 그래도 평양이니까 하루 종일 전기가 돌아갈까요? 아니면 12시간 정도? 아니면 3시간 정도? 고위 간부들이 있는 그런 곳 말고요. 평양에서 살고 있는 보통의 주민들의 가정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북한 주민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기도합니다라고 6753님 아멘입니다. 아, 저도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었다면 이거 상상해도 상상이 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두 시간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보기를 내어드렸어요. 1번은 24시간 하루 종일, 아니면 2번 약 12시간, 3번 약 3시간.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할게요.

예수는 날 구주 삼고 찬양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도 함께 했고요. 오늘 이 찬송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물정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1번이면 좋겠어요 하시는 마음으로 12시간 안팎 2번인가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많으시고요. 북한 평양에 있는 가정집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하루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가 문제였어요. 1번이 하루 종일 24시간이고요. 2번이 12시간 정도, 3번이 3시간 정도인데 12시간인 것 같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참여합니다. 5084님 감사합니다. 전기 절약해야 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하시면서 도전해주신 4169님도 계시고요. 3시간 안팎이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하시면서도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 그래도 생활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평양에서 대체로 전기가 가정집에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우물정 1069번 3225님 너무 적네요 하셨는데 아직 정답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릴게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평양에서 온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혹시 냉장고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대신에 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돌아가게끔 계속 그 음식이 쉬지 않게끔 꽝꽝 얼리는 그 기계가 있었대요. 아 이게 힌트가 좀 됐을까요? 냉장고를 계속 우리처럼 계속 사용할 수 없어서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냉동고 기계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면 평양에서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총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하루 종일 12시간 안팎, 3시간 안팎.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퀴즈가 북한 평양의 가정집에서 대체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이 전기가 우리도 두꺼비집에 이렇게 전기가 나갈 때 부엌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 뭐 방만 나가서 필수적으로 써야 될 것만 같은 전기 외에 나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문제에서 나누는 전기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전기를 이야기합니다. 방 안에 켜는 불들, 냉장고, 뭐 밥솥, 모든 전기를 이야기하는데 정답은 3번 3시간 안팎입니다. 1690님이 가슴이 아프지만 3시간 이내라는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루 종일 전기를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12시간도 참 안타깝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이 3번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9741님도 정답을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과 나눠주셨어요. 3시간인 것 같은데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덥기도 하지만 전력 사용을 참 절제하면서 과하지 않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면서 9325님도 주셨고, 이 찜통 같은 여름에 어떻게 버티

그리고 견딜 수 있을지,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서 우는 이모티콘과 함께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네요. 9713님. 와, 그쵸.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3시간만 전기가 나오는, 3시간이 안 나오는 그 하루를 살아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전기를 사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도 이게 참 믿기지가 않아서 물어봤거든요. 냉장고는 보통 저희가 24시간 돌아가면서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잖아요. 특히나 이 무더위에 상할 수 있는 그게 위험이 참 큰데, 그래서 꽁꽁 얼려두는, 그 나오는 약 3시간 동안 꽁꽁 얼려두는 그 냉동실과도 같은 거기에다 넣어두고, 3시간 후에 다시 그렇게 얼려두고, 이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북한에서 내세우기도 좀 어려운 그런 문제죠. 그래서 북한 평양에서 살다 오신 분들의 그런 증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북한에서 한 연구소에서 일했던 선생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도자를 위한 연구소였는데 그 설비 기계가 있는 곳만 24시간 에어컨이 돌아갔다고 해요. 거기서만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평양에서도 전기를 쓰는 곳이 있지만 없는 곳이 참 많은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함께 품어야 할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상식 바로 이어갈게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북한의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퀴즈는 평양이 아닌 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이거는 주관식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평양에서는 하루에 3시간 안팎 전기가 들어오고요. 지방에서는 얼마나 들어올까요? 하루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유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식 퀴즈에서 또 선물 보내드릴 분들을 제가 두 번째 요 퀴즈 다 마치고 한 번에 호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었는데 부끄러워지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시면서 5012님 참여해 주셨는데 이 감사와 함께 북한을 위한 중보자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의 지방에서는 전기를 하루에 얼마나 사용할지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요. 신청 찬송 한 곡 보내주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틀어주실 수 있죠? 5084님 나의 등 뒤에서 신청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려볼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평양에서 도시에서는 3시간 안팎이라면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일지 보통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평양에서의 삶과 평양이 아닌 곳에서의 그 삶이 참 다른 나라인 것처럼 서로의 이야기가 참 믿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도 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샵 1069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와 주세요.

신청 찬송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첫 번째였던 이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 3시간인 점. 요첫 번째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지방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일지 나누고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예수님만이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9016님, 2시간일까요? 라고 도전을 해주셨고요. 참, 우리에게 일상인 것이 일상이 아닌 북녘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북한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오늘 정답을 선물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해주시는 선물 소개를 하면서 1분, 2분 정도 더 받아볼게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M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한나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쥐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쥐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답 2시간입니다. 빨리 평화통일, 복음통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도전을 해주셨고요. 평양은 3시간, 그 외에는 30분일 것 같아요. 새싹회원도 주셨습니다. 전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0770님. 맞아요. 북녘에 열악한 상황에서 전기를 우리처럼 일상으로 사용했던 주민들이 많지가 않죠.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 평양이 3시간 안팎 정도니까요. 당연히 그보다 더 아래인 평균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요. 뭐 청진시에서 오늘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지 않은 그 시간에 하루에 1시간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며칠씩 전기가 안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평양에 3시간이면 그 외 지방에서는 2시간 정도가 아닐까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0233님 문자 주셨어요. 3시간 정도도 엘리트층이 참 많이 살고 있는 평양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 스튜디오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전기를 일상 가운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참 따뜻한 마음을 문자로도 같이 나눠주신 것처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모르는 세계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한 시간일 것 같아요. 0360님.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북녘 땅에도 이러한 모든 소소한 것들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진리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참 자유를 알고 이 일상 가운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오늘도 북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의 한 줄 한 줄, 여러분 나눠주신 기도의 한 줄 한 줄에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을 줄 믿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 해피데이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이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의 산에 쌓아주세요. 이 믿음과 함께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당첨자 말씀드린다고 했죠. 1690님, 9741님, 9325님, 그리고 9016님, 또 7348님,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면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실 줄 믿으면서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흙먼지 속의 복 마카리오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흙먼지 속의 복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이 흙먼지 속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복 중에서 예를 들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데 어찌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사실은 말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은혜라고 하는 우산이 있으면 그 안에 머무는 것이죠. 비가 와도 우산이 있으면 비를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쏙 들어가는 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참다라는 것이 히포라고 하는 단어, 어디 어디 아래라는 뜻입니다. 머물다,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지면 참다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아래 머물 때 그곳에 하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 아래 머물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행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임재 안에 끝까지 머무르며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것이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도대체 참된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 시련을 견뎌낸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금속을 재련해가지고 순도를 증명합니다. 이거 24K, 이거 18K, 이거 14K라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너는 진짜다. 이 과정이 바로 시련을 견뎌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막 축복만 주시옵소서.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인내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축복과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인내는 연단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연단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 연단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 성품이라는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divine character,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견뎌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이고요. 하늘의 성품으로 점점 변해가지고,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러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절대희망은 무엇인가? 지금 고난이 있어도 희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수없이 많은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첩이 있었는데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차가운 이슬 아래서도 그는 끝까지 그 시체를 보호합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인가?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의 죽은 그 뼈와 그리고 모든 아들들의 뼈를 추스립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힘이 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인내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험을 견디는 자는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복은 무엇인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복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 번 더 올려주시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자, 면류관이라는 것은 스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오면은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줍니다. 여러분, 이 월계관은 지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들어버리죠.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면류관은요, 영원한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저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은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 사랑하여 그에게로 나를 나타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는 자, 그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상급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막 애쓰고 힘써가지고 마라톤 경기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 테텔레카라는 단어가 완성시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완료한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길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나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애써서 힘써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말도 세상의 환란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핍박 속에서, 얼마나 음란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완성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그 내 분량의 믿음을 그냥 끝까지 지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뛰어난 게 없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라면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작은 겨자씨에 하나님의 톡 쏘는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게 되면 수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는

0: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8절 말씀 보면 내가 싸웠다. 내가 달려가기를 마쳤다. 이제 내가 믿음을 다 지켰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아하, 마카리오스, 진짜 축복은 어디서 자라는가? 큰 먼지 속에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 축복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축복은 어떻게 단련되는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불꽃 속에서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카리오스, 이 축복은 끝이 어떻게 되는가? 결말이 무엇인가? 완성이 무엇인가? 면류관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절대 희망입니다. 이 절대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513-9777번 순복음 금정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 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승리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방송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8월 9일 주일 오후 10시 50분 더원교회에서 블레싱 행복 축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07-1341-461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본부가 8월 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8.15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부교총 대표회장 김형근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8513-069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기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중앙교회 이영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직업에 대해서 자주 연구를 합니다. 우리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만든 우상업자, 우리가 익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당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장사를 했던 큰 상단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동 문헌을 보니까요, 이 당나귀에 짐을 싣고 물건을 팔았던 상단들이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집트로 이 경로로 물건을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의 경로가 어떠했습니까? 마찬가지로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으로 갔죠. 그러니까 익숙한 길로 갔다, 이러한 추측으로 아브라함이 아마 그 큰 상단, 당나귀 상단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자리에서 우상을 팔았던, 또 움직이면서 물건을 팔았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자기 인생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자기 인생길을 열심히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 길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 인생길을 걷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언약의 길이고 약속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6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도 어떤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에 많은 믿음의 그 선인들, 성경에 많이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야 한다,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 생각나십니까? 무엇이죠?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그냥 막 잘 살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수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 무엇이죠? 다른 거 다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했냐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므로 그를 일어서게 하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그를 독려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들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인생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없는 부부를 부르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삶이 힘들고 기근이 올 때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또한 그 약속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겠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달랬죠. 그런데 얼마 못 있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리고 20장에 또다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기근과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고 아들을 얻으려고 했죠. 오히려 그가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 주셨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를 인도하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늘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회춘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되게 해서 아들을 얻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00세에 가깝게 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강을 주셔서요, 막 30대, 40대 이런 남성으로 만들어서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이죠. 사라는 어떻습니까? 90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죠. 어떤 방법으로? 예전에 20대, 30대 그 젊은 여인의 몸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아들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이 아이를 낳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들을 주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요, 이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예, 기도할 수 있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1, 22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참 믿음 좋네, 너 믿음 정말 마음에 든다, 너 믿음 괜찮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주고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 각자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듣고 못 깨달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해봐요.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약속한다고 합니다. 어떤 약속합니까? 평생 지켜주겠다, 평생 공주처럼 대해주겠다, 평생 손에 물 안 닿게 해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고무장갑 막 사주는 거죠, 이렇게 고무장갑.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랑에 묶음이 있다. 어떤 묶음이냐면 사랑한다, 약속한다, 책임진다. 이게 사랑의 묶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이 될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은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지금도 약속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죠. 뭡니까? 사랑하고 약속하고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고 위로가 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려 하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 삶을 빚어 가시려 하는 거구나.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품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도 저는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외모도 없고 가정 형편도, 예, 믿고 의지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 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을 능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주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때 주셨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주셨다 말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야 가장 우리에게 좋은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들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800km가 넘습니다.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이 약속 하나 믿고 그 800km를 걸어온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야, 너 믿음 참 기특하다. 어떻게 예수 처음 믿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들을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덜썩 주었다면 아브라함 정말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근이 오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아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지 않았겠죠. 그 애굽 땅에서 사립, 초, 중, 고 다 보내면서 애굽의 가치관으로 키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사람, 모든 선택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삭을 키워냈을 겁니다. 또 여러분, 99세의 아들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1년 차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1년 차이에 어떤 뭐 믿음의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99세에 주지 않고 100세에 딱 맞춰 주셨어요. 여러분,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99세의 아들을 낳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그네를 대접받고 또 롯을 위해서도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어쨌든 아브라함은 25년 전보다 훨씬 믿음이 성숙하고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를 얻었다면 그의 결론,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그래 내가 좀 잘 사니 하나님이 주셨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제 좀 잘 살아내고 있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예, 모든 것을 자기 공로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99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아, 여전히 나는 또 무너질 수 있는 자구나. 여전히 나는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구나.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아들을 키우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 아들을 키울 수 있겠구나. 1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귀중한 믿음의 교훈, 신앙의 교훈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시간을 세죠. 언제 끝나지? 언제 되지? 이때쯤 돼야 되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과의 시간과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만큼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 같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일이죠. 우리의 믿음을 빚으시는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길을 걷게 하시는 약속의 사람으로 그 시간을 통해 빚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부위에 표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표시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아들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스마엘도 낳고 나서 바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냥 낳고 나서 할례를 행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성경이 굳이 명확하게 뭘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문장을 삽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전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냥 순종해서 이스마엘도 할례 행했는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단어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할례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에 알았던 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진짜로 고백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정말 이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이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자기 마음의 진심으로 고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장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들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이 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것도 믿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니까 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내 마음의 진심이 담겨진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신앙이 넓어지는 거죠.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내가 알고 그 지식들에서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았던 그 성경의 내용들,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필요합니까? 예, 이 머리에서 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이 고백까지 되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말할 수 있죠. 머리로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 자녀가 흔들릴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 정말 내 자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 받아내시려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 손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 받아내시려고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죠?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이 고백이 나와야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만 말씀 앞에서 아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빚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길을 걷게 하시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웃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잘 웃고 계십니까? 날씨가 너무 무더워가지고 너무 지치고 그러시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봐도, 또 우리의 자녀를 봐도, 또 우리 사회를 봐도, 세상을 봐도, 우리나라를 봐도 참 잘 웃을 일이 잘 없다, 어쩌면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어그러지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우리 교회도, 이 세상도, 우리의 가정도, 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회복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다워지는 것,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것,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웃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0: 있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대로 방법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가꾸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0: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의 여정을 붙드는 방법인 것이죠.
1: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지금도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그 약속을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아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도 믿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수영구 남촌동에 위치한 부산중앙교회 이영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4-4554번 부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자, 즐거운 수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바로 세깨랍니다.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도 더워요. 계속 덥습니다. 자, 여름답네요. 여름다워요. 자, 이 더운 날 그래도 이 더위를 맞서서 극복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여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자, 오늘 도전하기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도전 찬양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이제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여름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번 전화 연결도 해보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 방학생, 무교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저하고 통화도 한번 해보고 그런 도전하는 시간, 여러분의 도전장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께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문자창에서 보고 도전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그 전화번호는 저는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전화를 드려서 앞 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시면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문자가 왔다. 제가 딱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여보세요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받는 분이 땡땡땡 하면은 띵동댕 정답입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선물 고르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샵 1069 오물정 1069 오후 3시 시간대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인 샵 1069번으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 평소에 보내는 그 지역방송 말고 샵 1069번으로 이 시간에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극동방송을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어플 무료 메시지 보내실 때는 회원가입을 하시면 보낼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도전, 여러분의 도전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제가 이제 다른 찬양 오늘도 준비하는데 이 여름, 뜨거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옛날 추억의 찬양을 제가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오늘 도전을 하실지 되도록이면 제가 쉬운 걸로 합니다. 되도록 쉬운 걸로 해요. 한 번쯤은 어렸을 때 불렀던 걸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도전 샵 1069번으로 어플로 도전을 하고 계시네요. 열무김치 잘 왔다고요. 옆에 지인과 극동방송에서 보냈다고 나눠 먹었다. 아, 좋습니다. 3431번님도 지난번에 도전해 하셨던 분.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또 선물을 받으실지 이분을 한번 제가 첫 번째로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도전을 한번 받아들이죠. 0904번님의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수께로
1: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0: 할렐루야. 와우, 축하드립니다.
1: 와!
0: 처음엔 못 맞출 줄 알았는데
1: 너무 예, 당황했어요.
0: 그러니까 처음엔 당황했는데 예수께로
1: 가면
0: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치면 되죠. 꺄 도전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1: 와, 네.
0: 예, 어디십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1: 아, 저는 충남 아산입니다.
0: 충남 아산입니까?
1: 네.
0: 원래 이렇게 조금 리액션이 좀 좋으신 편인가 봐요? 예?
1: 네.
0: 문자에서도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냥 도전이 아니라 꺄 도전 이렇게 적으셨길.
1: 아, 제가 새끼라 너무 좋아해가지고.
0: 예.
1: 지금 두 번째 도전인데 됐어요. 너무.
0: 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도전. 어, 지금 혹시 네. 운전 중이세요?
1: 어, 네, 네, 네.
0: 혹시 정차 가능하십니까?
1: 네, 지금 정차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0: 천천히 정차 한번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도전 문자 줬다가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예수께로 하면 가면 이렇게 부르면 딩동댕 선물 받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게 정차하실 수 있는 분만 이렇게 도전을 해주십시오. 정차하실 수 있는 고속도로에 계시는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도전했다가 또 위험해요. 자, 0904번님 충남 아산에서 도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정차가 되고 있습니까?
1: 네, 제가 여기 한 15초 후면 정차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예전에 예수께로 가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 찬송가에 있다가 지금은 우리 일반 찬송가에도 수록된 곡인데 참 여름성경학교 때 많이 불렸던 그런 곡이죠. 예수께로 가면. 자, 운전하실 때 예, 여러분 이제 안전운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정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0904번님
1: 네, 정차했습니다.
0: 정차했습니까? 예. 어디 가시는 길에? 예.
1: 아, 네, 저기 딸내미 학원 데려다주고.
0: 아, 딸내미구나. 꼭 목소리는 네. 청년부 같으신데 딸내미 학원. 학원이면 딸내미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입니까?
1: 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0: 초등학교 4학년. 새끼라는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한 3년 된 것 같아요.
0: 3년 됐어요.
1: 네.
0: 도전 두 번째. 그래도 어떻게 두 번째 때 딱 된 것도 잘 된 거예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은데
1: 네.
0: 3년 되셨구나. 자, 선물 어떤 거 기억나는 선물 있으십니까?
1: 저 레모나요.
0: 레모나. 이게 완전 애청자구나.
1: 네.
0: 새끼라 들으면서 뭐가 좋으세요? 어떤 점이?
1: 모두 소망이 있잖아요.
0: 네네.
1: 함께 천국 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그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지금 혼자 계세요?
1: 지금요?
0: 아니, 옆에 아니면 딸내미 지금 내려줬죠?
1: 내려줘, 네.
0: 혼자 있고.
1: 네.
0: 어느 교회 섬기세요? 아산에서 섬기세요?
1: 네, 아산에 우리샘 교회에 섬기고
0: 우리 있습니다. 우리샘 교회. 온 가족이 어떻게 다 지금 잘 교회 출석하십니까? 예? 방학생 없이?
1: 남편은 안 가고 있어요.
0: 남편은 안 가고. 혹시나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그래요. 네. 남편 방학생입니까? 아니면 무교생입니까?
1: 원래는 방학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마음속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0: 아무튼 방학생이지. 옛날에 교회를
1: 네.
0: 다녔으니까.
1: 네.
0: 아, 그렇구나. 이렇게 또 리액션 좋은 또 아내 옆에 방학생이 있었네요. 안타깝게. 혹시 그 방학생 남편 새끼라 들어봤나요? 같이?
1: 네. 지난주에 휴가여가지고.
0: 지난주에?
1: 네. 같이 들었습니다.
0: 다음번에 같이 있을 때 꼭 좀 도전해주세요.
1: 네.
0: 알겠죠?
1: 네.
0: 자, 남편 선물은 뭘 드릴까요? 좀 남편한테 오늘 좀 마음의 문을 열게끔 선물 하나 더.
1: 유산균.
0: 유산균.
1: 네.
0: 알겠습니다.
1: 전달하겠습니다.
0: 남편한테 다음에 우리 전화 연결해가지고 또 선물 또 드리면서 우리

0: 결단의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 하자고요.
1: 네.
0: 3년 들으셨으면 이제 남편은 이제 도전해야죠. 남편을 도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1: 네.
0: 알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우리 샘 교회 그렇죠?
1: 네.
0: 예, 우리 샘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극동 방송 또 새끼라 많이 알려 주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한 마디 할까요? 남편에게? 예?
1: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0: 아멘. 예. 자, 우리 예수께로
1: 가면 나는 기뻐요.
0: 아, 정말 이 찬송 우리 남편하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네요. 예. 자, 우리 아산에 계시는 0904번님 오늘 고맙습니다.

0: 예수께로 가면 찬송가.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도 수록됐었던 곡. 예수께로 가는 분들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오늘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69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도전이라고 문자 그리고 메시지 주시는 분께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찬송 찬양 앞부분 살짝 제가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게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방학생 무교생 할 거 없이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의 도전장을 제가 받아볼까요? 그냥 뭐 제가 그냥 막 찍습니다. 찍어요. 자, 그리고 다음 곡이 또 준비가 돼 있죠. 다음 곡.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들 중에 이번에 6143번님. 자, 다시 한번요. 6143번님께 제가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불러요.
1: 안녕하세요.
0: 오, 이 기쁨. 옆에 알려주고만. 오, 이 기쁨.
1: 주님 주신 거. 주님 주신 거.
0: 할렐루야.
1: 아, 안녕하세요.
0: 옆에 알려주는 건 누구고 본인은 누굽니까? 예.
1: 아, 옆에서 엄마가 계시고요. 저는 지금 수요예배 가려고.
0: 수요예배?
1: 네,
0: 벌써 수요예배를.
1: 네,
0: 엄마랑 아, 지금
1: 가서.
0: 엄마랑 지금 있는 거예요?
1: 네.
0: 지금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학생인가요?
1: 아, 저 휴직하고 있어요.
0: 휴직?
1: 네.
0: 아, 성인이군요.
1: 네, 맞아요.
0: 목소리가 지금
1: 28살. 아,
0: 저는 이제 완전 학생인 줄 알고 좀 저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엄마가 지금 알려줘도 왜 모르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 성인이구나. 옆에 엄마가 알려줬나요?
1: 네.
0: 엄마가 28살. 28살이라면은 네. 오이 기쁨 이거 모를 수도 있겠다. 오이 기쁨 이거 몰라요?
1: 네.
0: 아, 모태신앙이긴 하죠? 아닌가요?
1: 네, 맞아요.
0: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 안 불러봤구나.
1: 어렸을 때 이제 예. 잘 안 나가다가?
0: 잘 안 나가다가.
1: 제대로 다닌 지는 한 1년, 2년 정도.
0: 어, 그래요.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1: 사는 곳은 용인이에요.
0: 근데 지금 전화 받는 곳은 다른 곳인가요?
2: 서울.
1: 아, 서울 교회 다녀가지고. 아, 서울.

0: 서울 교회 다니고 지금 사는 곳은 용인. 전화 받는 곳 용인입니까? 용인?
1: 네, 용인입니다.
0: 엄마도 옆에 계시고,
1: 네.
0: 엄마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고.
1: 네, 엄마 덕분에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0: 엄마 덕분에.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한 2년 정도 됐어요.
0: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교회 다니기 전부, 예?
1: 네.
0: 교회 다니기 전부터 들었군요. 교회가 1년 정도 다녔으면은 다니기 전부터 엄마가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었나 보다.
1: 네, 맞아요.
0: 그러네. 자, 엄마가 애청자군요.
1: 네.
0: 엄마 한번 바꿔주십시오.
1: 엄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때문에 딸이 선물 받네, 오늘. 네, 땡, 땡 치려다가 엄마가 옆에서 오, 이 기쁨 알려줘가지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그쵸?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막 율동하면서, 그쵸? 어머니는 극동방송 들어보신 지 오래됐나 봐요.
1: 예, 저는 오래됐습니다.
0: 딸이 방학 중이어서 딸을 이 방송을 듣게 하셨군요.
1: 네.
0: 성공하셨네요, 근데. 1년 전부터 딸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방송도 듣고.
1: 예.
0: 지금 어떤 시간인데 딸하고 같이 이 방송을 듣고 계세요?
1: 아, 지금 이제 서울에 교회 가면서, 예, 듣고 있고, 이제 뒤에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0: 네.
1: 집사님하고, 예,
0: 아,
1: 같이 가고
0: 뒤에
1: 있습니다.
0: 지금 운전은 누가 하세요, 지금?
1: 아, 제가 하는데 지금 정차 중에
0: 정차
1: 있거든요.
0: 중이고,
1: 네.
0: 서울에 있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지금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1: 네, 가서 이제 오늘 수요 요리를
0: 아,
1: 하거든요.
0: 요리를 또.
1: 네네.
0: 이야, 교회 또 일꾼이시구나.
1: 아니, 이제 권사님이 저희 아이를 요리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0: 네네.
1: 예, 그걸 이제,
0: 아,
1: 예.
0: 딸과 함께.
1: 네네.
0: 아우, 행복한 길이네요, 오늘. 행복한 길.
1: 네.
0: 또 이렇게 도전도 또 받았고.
1: 네.
0: 자, 우리 어머니가 애청자시니까 선물 먼저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선물? 새끼라 선물. 기억나는 거.
1: 아, 연어?
0: 연어,
1: 연어?
0: 연어.
1: 네.
0: 딸은요? 딸은?
1: 김부각
0: 김부각
1: 세트요.
0: 세트. 딸이 애교가 많고, 꼭 진짜 저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그랬는데, 김부각. 아, 근데 뒤에 권사님들이 타고 계시네. 이거 어찌 해야 될까? 어찌 했을까? 커피를 드려야겠네, 커피. 같이 요리하시면서 드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서 수요예배 정말 요리로 잘또 섬기시고, 이 더운 날, 참,
1: 네.
0: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자, 우리 따님, 오이 이기쁨이라고, 이번에
1: 네.
0: 이 찬양을 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기쁨, 주님 주신 것.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흐릅니다. 이제 흘러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앞으로 애청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뒤에 권사님들도 감사해요. 예.

오 이기쁨 옹기장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9분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전이라고 문자나 어플 메시지 주시는 분께 제가 그냥 마구잡이

0: 비로 전화합니다. 사전 섭외 없이 찬양 앞부분 살짝 부르면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찬양으로 아, 역시 오늘도 뭐 뜨겁지만 아주 도전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한번 또 전화를 드릴게요. 도전장을 받아야지 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자, 4834번.
1: 안녕하세요.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아, 이건 안 되겠네요. 아쉽네요. 4834번님. 어떻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다른 분. 자, 다른 분. 2345번님. 2345번님. 2345번님.
2: 보세요.
0: 할 수 있다.
2: 자신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0: 와! 와.
3: 아쉽네요. 4834번이.
0: 자, 지금 라디오가 켜진 것 같아요. 라디오를 꺼주시고요.
3: 그러면 다른 분.
2: 잠깐만요.
0: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2: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2: 예. 예.
0: 정차하고.
3: 2345번이.
0: 그래서 지금 정차하셨어요?
2: 예.
0: 어느 지역이십니까? 어느 지역?
2: 수원입니다.
0: 수원.
2: 예.
0: 내 도전을 받아주시오라고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셔서. 어우, 2345번님. 수원에서. 예, 예. 어느 쪽에, 뭐, 어떤 일로 지금 이동 중이신 거예요?
2: 아, 고객집 방문하면서. 예. 방문 관리하는데.
0: 예.
2: 고객댁 이동하다가.
0: 예.
2: 늘 극동방송 틀어놓고 일하거든요.
0: 그렇구나. 늘 들으세요, 거의.
2: 예. 항상 시동만 걸면 극동방송. 네. 나옵니다.
0: 이야, 그러시구나. 오후 3시 3개라도 자주 들으시고요.
2: 예. 틈나는 대로 듣고 있습니다.
0: 틈나는 대로. 예. 오늘 뭐 문자는 처음이 아니신 것 같은데.
2: 자주 들으니까. 예. 기회 될 때마다 몇 번 했었거든요.
0: 그래요. 도전은 오늘 처음 되신 거죠.
2: 맞습니다.
0: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0: 자, 정차까지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딱 연결되니까 좋네요. 선물을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2: 연어 세트요.
0: 연어. 아, 오늘 또 연어를 많이 찾으시는구나.
2: 앞전 분 연어 하시더라고요.
0: 그니까요. 예.
2: 예.
0: 세 개라 들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0: 5년 됐어요, 세 개라가.
2: 예.
0: 처음부터 들으셨구나.
2: 예,
0: 거의.
2: 예.
0: 진짜 오며가며 항상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2: 예, 맞습니다. 항상 듣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방학 중에 계시는 분은 주위에 가족 중에 좀 없습니까? 다 잘 믿고 계세요? 예?
2: 현재 주위는 다 믿고 있는데.
0: 네.
2: 아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0: 가족은 다 지금 잘 다니고 계시고.
2: 제 가족들은 다 다니는데.
0: 네네.
2: 또 저 처제들이나 동서들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0: 그래요. 혹시. 네. 섬기는 교회는 어디 섬기세요?
2: 수원에 있는 수원성결교회입니다.
0: 수원성결교회 섬기고 계시는군요.
2: 예.
0: 혹시.
2: 예.
0: 이제 방송 딱 이렇게 연결됐는데 혹시.
2: 예.
0: 꼭 하고 싶은 말 누구에게라든지.
2: 저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0: 예, 목사님 성함이 수원성결교회 목사님 성함이
2: 이정환 목사님입니다.
0: 이정환 목사님. 자,
2: 예.
0: 우리 목사님께 한 말씀, 사랑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2: 목사님, 언제나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주셔서 저희들이 굳건히 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이끌어가는데 늘 힘이 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이야, 우리 수원성결교회 이정환 목사님. 이 방송 정말 듣고 계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 2345번님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 뜨거운 여름날 안전운전하시고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2: 예, 네. 감사합니다.
0: 자, 할 수 있다.

0: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양 박수 치면서 힘내면서 불렀던 이 추억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제 교회를 지금 갈까 말까 가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 하시는 분들 주일에 드디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배 도전 이거 꼭 해보시고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이거 알겠다. 내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도전 적어주시면서 옆에 방학이라고도 한번 적어주세요. 교회 지금 쉬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그분들 도전해 주시면 선물 거의 무조건 갑니다. 예, 당첨 확률이 99%예요. 예,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쓰고 옆에다가 교회 쉬고 있는 분 방학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아요. 나 교회 모른다. 도전 옆에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도전장을 제가 기꺼이 좀 받아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곡, 어떤 도전자 만나볼까요? 자, 오늘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추억의 찬양들 도전 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전 찬양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분. 4153 4153 자 갑니다. 바로 사막에
1: 샘이 넘쳐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가 되면 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0: 할렐루야 오, 축하드려요. 끝까지 그냥 다 알고
1: 감사합니다.
0: 계시네요.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자,
1: 네?
0: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1: 아, 대구예요.
0: 대구?
1: 네.
0: 지금 옆에 지금 신랑이 있어요?
1: 네, 신랑 있어요. 신랑 바꿔드릴까요?
0: 같이 있습니까?
1: 네, 같이 있는데 신랑이 아파요.
0: 아파요?
1: 학교도 못 나가고 있어서.
0: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1: 이벤트로 신청을 했어요.
0: 이벤트로? 아파서 네. 못 나가요. 원래 교회 잘 다니시는데.
1: 네.
0: 통화는 가요. 가능합니까?
1: 네.
0: 한번 바꿔주시죠.
1: 네.
2: 네, 감사합니다.
0: 사막에. 네? 사막에.
2: 이게 샘이 넘쳐 흘리리다.
0: 노래는 아내가 잘하시는군요. 예. 찬양은 노래. 사막에. 네. 이거 어렸을 때 불러봤죠, 네. 신랑도.
2: 예.
0: 사막에. 예, 샘이 넘쳐. 예. 예. 예. 이거 아내분이 네. 이거를 끝까지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예, 아내분과 함께 지금 방송 듣다가 지금 문자 주신 거 맞죠?
2: 네. 예.
0: 항상 극동방송 들으시나요?
2: 예, 항상 듣고 있습니다. 아파갖고 집에 있는데 듣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집에 계시면서 예. 듣고 계시는군요.
2: 예.
0: 오늘 이렇게 또 아내분이 남편을 예. 위해서 아까 보니까 남편에게 예. 힘을 주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밝은 아내를 두셨네요. 그렇죠?
1: 예, 원래 좀 그렇습니다.
0: 에너지가 있으시네요.
1: 예.
0: 새끼라 가끔 이렇게 아내와 함께 들으시나 봐요.
1: 예, 거의 뭐 아내하고는 가끔 갖다 듣고 저는 하루 종일 듣고 있죠.
0: 그래요.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잘못 나가시나 봐요.
1: 예, 그래.
0: 빨리
1: 좀,
0: 회복하셔가지고 교회를
1: 예.
0: 나가셔야겠네.
1: 그러니까요.
0: 자,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십니까?
1: 선물이야.
0: 네.
1: 뭐, 커피를 하겠습니다.
0: 커피. 알겠습니다. 커피.
1: 예.
0: 자, 그러면은 아내 한번 바꿔주십시오, 아내.
1: 네,
0: 아내도 또
1: 감사합니다.
0: 드려야지.
1: 예.
0: 예. 자.
2: 여보세요?
0: 예, 우리 아내분은 뭐 드릴까요? 남편이 커피 하셨네요.
2: 아이고, 커피 하나만 주셔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0: 두 분이서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2: 아니요.
0: 예?
2: 아니, 커피가 좋긴 한데,
0: 예.
2: 그냥, 예, 한 개만 주세요.
0: 아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두분 계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하나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좋은 거, 다른 거 하나 그러면 또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옆에 우리 남편
2: 네.
0: 계시는데 참몸 불편한데 옆에서 이렇게 더운 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남편에게 사랑의 메시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남편 한번 뭐라고 부르시나요? 평소에.
2: 평소에요.
0: 예.
2: 여보라고
0: 여보
2: 부릅니다.
0: 하면서 여보에게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예.
2: 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아파서 마음이 아파. 그래도, 씩씩하게 열심히 밥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려줘서 참 고마워. 그리고, 우리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자.
0: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내분이 씩씩하고 밝아가지고, 예. 남편이 이제 집에서 웃을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2: 아니, 근데 지금은 이런데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일하고 오면 지금 휴가 기간이거든요, 제가.
0: 예.
2: 일하고 오면 지치면
0: 아.
2: 남편이 저를 즐겁게 해줘요.
0: 아유, 그래요. 또 마침 또 오늘 휴가시구나. 아내분께서. 그래요. 그럼 남편분과 함께 정말 행복한 그런 휴가 보내시고요. 네.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이거 보낼게요.

0: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 여름 성경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도전 찬양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방은 대구에서 부부와 함께 도전 한번 제가 받았습니다. 자, 도전 찬양 제가 앞부분 살짝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게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우리 방학생이 도전을 했네요. 방학생. 자, 제가 최대한 좀 쉬운 찬양으로 해야 될 텐데 쉬운 찬양으로 8493번님에게 제가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자, 8493번님 방학생이 도전했어요.
1: 여보세요.
0: 나는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아유 아쉬워라.
1: 올라타고서

0: 다시, 다시. 나는 구원열차.
1: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
0: 라, 가지요. 할렐루야.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전화 끊으려고 했는데. 예?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 보니까 동굴 소리가 들려요. 라디오가 켜진 건지, 스피커폰인지, 블루투스인지, 아무튼, 예. 그걸 다좀 해결하고, 예. 아님 장소 때문에 그런가요? 운전 중이신가요?
1: 아니요, 집이에요.
0: 집이에요. 근데 많이 울려서 그런데, 이어폰이나 스피커폰 말고, 예. 가까이 오십시오. 8493번님. 방학 중이신데 오늘 도전하셨네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더 멀어졌는데?
1: 여보세요?
0: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저도 대구인데요.
0: 아, 대구세요.
1: 네.
0: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교회
1: 네.
0: 방학, 맞죠? 몇
1: 네.
0: 년 방학이십니까?
1: 저는 한 10년 됐어요.
0: 10년. 구원열차 알 정도면은 예전에 이제 교회 다녀봤잖아요.
1: 네.
0: 그쵸? 10년. 아,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래도 극동방송을 오늘 듣고 처음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극동방송은 듣게 되신 거예요?
1: 이제 한달 됐어요.
0: 어떻게? 그니까.
1: 그냥 FM
0: FM 주파수
1: MBC
0: 돌리다가?
1: 네.
0: 돌리다가 딱 맞아가지고 듣고 계시는 겁니까? 예?
1: 네,
0: 예.
1: 뭐 새끼라 뜻을 잘 모르겠는데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1: 세상을 깨우는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1: 라디오.
0: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예.
1: 아,
0: 한달 정도
1: 라디오를 이름으로.
0: 되셨군요. 한
1: 네.
0: 달 정도 드셨어요. 한달 정도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어떤 마음 드세요?
1: 많이 울기도 하고
0: 울기도 하고.
1: 많이 울컥했고
0: 네네.
1: 뭘 하다가도 시간 되면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또 연락이 닿으실까 싶고
0: 그렇구나.
1: 네.
0: 그러면서 8493번님도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따라서 기도도 하고 그러셨나요?
1: 네.
0: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셨구나.
1: 많이 그랬죠.
0: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8493번님을 위한 방송을 열어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8493번님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또 지금까지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연결했는데 드디어 이제 8493번님을 위한 방송. 이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도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잘해주셨고, 이제는 이제 10년의 방학, 제가 이제 어떤 사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방학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1: 네.
0: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0: 항상 이렇게 옆에서 조용히 따라서 했다면, 이번엔 본인이 직접 우리 8493번님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0: 교회에서
1: 앞으로 멍든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자, 우리 8493번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고 하나님께 이제 꼭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대구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두세 군데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1: 네.
0: 네, 그럴게요. 저희가 교회 소개 대구 극동방송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꼭 진짜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8493번이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알겠죠?
1: 네, 고맙습니다.
0: 예, 오늘 정말 정말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예, 저희가 선물도 드리잖아요.
1: 네.
0: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선물.
1: 목걸이.
0: 목걸이. 아, 주얼리.
1: 네.
0: 주얼리. 알겠습니다. 주얼리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연락 드려가지고 저희가 교회 소개도 꼭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새끼라 극동방송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알겠죠?
1: 네, 예. 고맙습니다.
0: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아까 맞췄던 이 찬양, 이 열차 꼭 같이 타자고요. 엄청 네. 좋은 열차, 그쵸?
1: 네.
0: 차표 필요 없고 우리 주님이 차장 되시는 이 열차, 구원 열차 꼭 같이 타자고요. 오늘 도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합니다.
0: 네.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고요. 대구에서 우리 8493번님 방학 10년의 방학 꼭 끝내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원 열차입니다.

0: 구원 열차 꼭 같이 다 타자고요.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시 43분 마지막 도전자를 받고 싶네요. 마지막 도전자. 자, 마지막 도전자도 제가 방학생의 도전자를 받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또 어떤 곡이 될지. 1032번님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32번님
1: 여보세요?
0: 주 하나님, 주 하나님,
1: 독생자 예수.
0: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일단은 운전 중이세요?
1: 아니요.
0: 그 라디오가 지금 켜져 있는데 라디오를 좀 꺼주시겠어요, 옆에?
1: 예.
0: 라디오가 켜져 있습니다. 예. 집이세요?
1: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누워 있는 중이에요.
0: 아,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누워 있는 중이세요?
1: 예.
0: 지금 혼자세요?

0: 아니요.
1: 그러면요.
0: 집사람하고 딸내미하고 다 있어요.
1: 아, 가족들이 다 있습니까?
0: 네.
1: 지금 도전하셨고 방학 20년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0: 20년도 더 됐죠, 사실.
1: 본인이 지금 교회를 20년 더 지금 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못 갔죠?
0: 예.
1: 예. 옆에 지금 아내하고 딸? 딸 있다고 했나요?
0: 예.
1: 가족들은요? 가족들은 교회 다니나요?
0: 예.
1: 아, 교회 다니고 있어요?
0: 예.
1: 지금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스피커폰으로?
0: 예.
1: 예?
0: 예.
1: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구나. 오.
0: 예.
1: 자, 오늘 이렇게 또, 어느 지역이세요?
0: 서울이요.
1: 서울 어디요?
0: 서울 중랑구인데요.
1: 중랑구에. 예.
0: 예.
1: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이제 집에서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
0: 예.
1: 어떻게 지금 좀 몸 상태는 어떠세요? 요즘?
0: 좀 병원에서 퇴원해도 조금 낫는데 네. 아직도 아프죠.
1: 아직도 아프세요.
0: 예.
1: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0: 계속 저기 평소에 집에서 듣고 있었어요.
1: 퇴원하면서부터
0: 예.
1: 계속 듣고 계셨군요.
0: 네.
1: 20년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그러면은 네. 퇴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0: 한 4일 됐어요.
1: 4일 됐어요. 얼마 안 됐구나.
0: 예.
1: 그럼 이 방송 들은 지 3, 4일밖에 안 된 거예요?
0: 아니, 전에 좀 들었어요. 집에 저기 병원에서.
1: 병원에서도 들으셨고 그래서
0: 예.
1: 극동방송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는군요.
0: 예.
1: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연결이 됐으니까 옆이 조용하네요. 아내하고 딸은 어떻게 지금 스피커폰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0: 옆에서 듣고 있어요.
1: 듣고는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0: 예.
1: 어떤 선물 드릴까요? 연결되면 선물 드리는데.
0: 커피.
1: 커피. 와,
0: 예.
1: 커피, 커피. 자, 혹시 옆에 아내분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아내분
0: 주얼리.
1: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스피커폰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자, 아내분은 그럼 주얼리. 예. 자, 옆에서 아내분과 따님께서 교회 가자는 얘기 많이 하실 것 같고 이 방송
0: 예.
1: 들으시면서도 내 교회를 가야겠는데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0: 예.
1: 혹시 가고 싶어도 지금 혹시 그 거동이 좀 불편하신 건가요?
0: 예.
1: 아, 그러세요. 가실 마음은 있는데.
0: 예.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돼서, 회복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시는 날을 좀 우리가 기다려 봐야겠네요.
0: 예.
1: 자, 그래도, 자,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결단하기도 한번 할까요?
0: 예.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1: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꼭 건강하셔가지고 꼭 다시
0: 네.
1: 교회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내분 잠깐 바꿔줄 수 있어요?
0: 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1: 예, 예. 스피커폰인데 듣고 계시는
0: 예?
1: 여보세요?
0: 귀가, 예.
1: 예.
0: 귀가 좀 멀어요.
1: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같이 저쪽 다른 데 계셨나 봐요.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1: 예, 예. 안녕하세요. 예.
2: 네, 네, 안녕하세요.
1: 예, 새끼라 김인스피디인데요.
2: 네.
1: 남편하고 지금 통화를 했거든요.
2: 네.
1: 우리 아내와 자녀분은 교회 잘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2: 아, 네.
1: 예, 남편분 잘 도와주셔서
2: 네.
1: 빨리 회복하고 교회 꼭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1: 예, 선물도 네. 주얼리를 고르셨네요, 남편이 대신.
2: 네.
1: 예, 선물 이거.

0: 또 보내드릴게요.
1: 네네.
0: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네.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자, 우리 1032번님.
1: 네.
0: 남편. 네.
1: 네네.
0: 예.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칠게요.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해답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모습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르다. 자기가 변화가 없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종종 뭐를 깨닫냐면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기도 많이 한 사람을 비교할 때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착각 속에서 살 때가 있더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진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또 볼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도 그 속에서 이래는 거 보면 자기 세상을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절대 동떨어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 귀에 듣는 것과는 별개요. 다른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와 연구가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쌓는 데만 힘을 모은다 그러면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자신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본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의 믿음의 흔적을 남겨서 대대로 복을 받는 주의 종들과 교직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누릴 영광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버가모 교회는 한때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지만은 일부는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버가모 교인들이 이단에 빠진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용납했다는 데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단에 빠진 무리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작은 문제가 결국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이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작은 지체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3: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8월 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즘 혹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운동기구 아시죠?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운동인데요. 이름은 참 아름답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 절대 천국 같진 않습니다.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후들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는 가능하면 평탄한 길을 걷고 싶어합니다. 장애물도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술술 풀리는 길이면 좋겠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예상하지 못한 계단을 만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는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계단과 오르막길을 모두 없애주시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힘든 길을 지나게 하시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힘겹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길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앞에 놓인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 프로비던스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잠언 5장 21절 말씀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셔서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9507님,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8527님, 반가워요 고피디님. 출첵합니다. 아멘. 믿음 말씀 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0742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혜수 피디님과 함께 고고 신나게 외쳐주셨고요. 4411님,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고 제주에서 출첵합니다. 인사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4549님, 믿음으로 고 출첵합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 이 여름날 저도 친구 만나서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를 풀면서 여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리고 돌아오시는 길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와 함께 해주셨다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9672님, 믿음으로 고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부산 엄청 덥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 응원하며 방송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9507님, 신랑 쉬는 날 잠시 드라이브 다녀왔습니다. 양평은 36도인데 무덥네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아멘 하트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부산 최고 기온이 35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떻게 건강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온열 환자가 정말 매일매일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꼭 양산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햇볕 쬐지 않으시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 시원한 여름을 믿음으로 고와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9672님, 무더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고혜수 PD님 건강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건강을 기원한다라는 문자를 받으니까 제가 더 힘이 나고 아프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3874님 믿음 하트 보내주셨고요. 8527님 이 더위에 이사 계획을 앞둔 큰딸네 가져갈 음식 만들고 있는데요. 무사히 이사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기도 제목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아멘. 와, 이 더위에 이사 계획을 앞둔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려 주셨는데 9672님께서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든데 큰따님 이사를 어찌한대요? 가족 모두 건강하게 이사 잘 마치시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삶 되길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앱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꼭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도 정말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그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더운 여름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이사 마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비치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로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오늘 코너는요, 찬양 타임머신 시간입니다. 추억의 찬양들을 여러분과 함께 신청곡으로 만나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 시절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전했던 찬양, 매주 한 시대를 정해서 그 시대의 찬양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또 함께했던 믿음의 추억까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그때 그 시절 떠올리시면서 잊지 못할 은혜의 순간이나 장소, 또 사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좋고요. 문자와 앱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문자를 통해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말씀카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돌아올 텐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Power in the Blood, 에이미 그랜트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타임머신. 매주 하나의 시대로 시간을 돌려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또 수련회에서 예배 가운데 함께 불렀던 찬양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아, 이 노래 들으면 그때가 생각난다. 그런 반가움과 함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도 틀어주시나요? 하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청곡 마음껏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대로 떠나가야 될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찬양 타임머신 도착한 곳은 계속해서 2000년대의 찬양 함께할 예정입니다. 2000년대 찬양 여러분들께서 신청곡이 가장 많더라고요. 2000년대는 한국교회의 CCM과 워십 문화가 더욱더 활발하게 퍼져나간 시대였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000년대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랑받았던 찬양들과 함께 그 시절의 예배 그리고 그 묵상, 은혜를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4064님께서 앱을 통해서 처음으로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마지막 날에 신청합니다. 중고등부 때

뛰며 찬양했던 게 기억이 나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채팅 보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정말 방방 뛰면서 예배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사실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뛰었던 기억이 더 선명한 것 같기도 한데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찬양을 들으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지금 다시 들으니까 내 삶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그 시절 예배를 함께 떠올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올려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표하는 그런 추억의 찬양들을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의 추억의 나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떠오르는 추억과 예배, 묵상 있으시다면 문자와 앱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나라 예수전도단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4064님의 신청곡 마지막 날에 예수전도단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옹기장이의 찬양인데요. 2000년대 많은 교회에서 사랑받은 찬양 중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향한 찬양과 사랑. 이 고백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길 원하며 그리고 바라고 기도하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입술을 감사하는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

옹기장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나의 등뒤에서. 이 찬양 들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어서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때로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등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오늘 혹시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우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 찬양 타임머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나의 등 뒤에서 7080 골든 가스펠 앨범 중에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0742님의 신청곡입니다. 그때 그 시절 찬양이라면 생각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께 사랑받음을 느꼈던 찬양곡 다시 위로로 힘을 얻습니다. 이 찬양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찬양이 하나씩은 있는데요. 그때는 그냥 좋아서 들었던 찬양인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함께 올려드리면 그 시절의 예배와 기도 또 그때 나를 붙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까지 함께 떠오르기도 하죠. 오늘 혹시 마음이 지치고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고민이나 걱정이 드시는 분 계시다면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인치엘로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너는 내 아들이라 인치일로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도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서운해지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많은데요. 그럴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이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는 기도.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마음이 복잡한 순간이 찾아올 때 먼저 이렇게 고백해보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1: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 희생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찬양의 멜로디는 변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겠냐? 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누가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옆에서 덧붙입니다 겠냐? 당첨이 되겠냐? 라는 뜻이죠

이번 시험은 벼락치기에도 100점 맞을 거야. 애도 겠냐? 라고 덧붙여서 그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겠냐? 라는 의문을 참 많이 던집니다. 내 형편이 달라지겠냐? 내 병이 낫겠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겠냐? 어느새 믿음보다 포기가 먼저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4장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을 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는 겠냐? 날 때부터 못 걸었는데? 라고 속으로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일어나 걸었어요. 사람들은 그게 되겠어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안 되겠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이는 이 찬양 오랜만에 불러봤습니다. 마마스 브런치의 찬양이었어요. 할 수 있다 하신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은 믿음만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되겠냐 이야기했어요. 되겠냐? 겠냐? 이런 의문을 장난스럽게라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과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은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병원 결과 뻔하지. 우리 아이가 달라지겠어? 우리 남편이 달라지겠어? 그러다 보면 어느새 결과를 먼저 믿어버려요. 안 될 거라는 결과를 믿고 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먼저 본 겁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였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면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아직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바뀐 건 없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것.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해보는 것. 눈으로는 변한 게 없는데 입술로는 먼저 감사하는 것. 어쩌면 그게 믿음인지도 몰라요. 오늘 하루 상황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그게 되겠어? 겠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마커스 워십이었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강찬의 찬송으로 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아, 1093번님, 요즘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이 있는데 자꾸 안 된다는 말만 듣는데요. 오늘 방송을 꼭 같이 들려주고 싶네요. 사람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요. 불가능이 없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들도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아, 날이 더워서 이미 힘내고 있는데 무슨 힘을 더 내냐. 네, 그래도 새 힘을 내야죠. 새 힘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7745번님, 저는 올해 환갑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 나이에 되겠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한 걸음 내딛어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주셨어요. 그래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죠. 제2의 인생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총기로, 지혜로 잘 해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2358번님이요. 믿음은 결과를 보고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것들도요. 그래도 다시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요. 기도해서 단번에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지키시는 것을 느껴가는 이 과정 모두가 다 응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7617번님이요. 파프리카를 먹고 씨를 심었더니 쪼르르 새싹이 나와서 화분에 파프리카가 파랗게 열렸어요. 신기해요. 언제 노란색, 빨강색 파프리카가 될까요? 이런 생활 나눔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또 화분에다 심으셔서 새 열매를 맺었어요. 네, 축하드려요. 이게 믿음이 정말 이 농사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씨를 심었더니 오, 정말 믿기지 않게 이게 또 열매를 맺고 이 파란 파프리카가 또 노란색, 빨강색 예쁘게 익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씨를 심고 계시다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때가 이르면 네, 그 열매를 보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9950번님이요. 안녕하세요. 힘찬 라디오 애청자예요. 무더위에 피디님도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만 55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신앙을 갖고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일평생 하나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라면서 신청곡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셨어요. 네, 55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삶을 쭉 돌아볼 때 하는 고백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주님 덕분에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오십의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속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찾아온다면요, 그 생각, 그 말, 나의 그 판단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들을 먼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눈에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오늘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살펴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19장, 20장, 21장에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사사기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면서도 희한하고 기가 막히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성경에는 한 가지의 사건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드물고 특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하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 사사기의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9장에서 21장까지 사사기의 사사들의 내용도 아니면서 여기 한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하는 첫 구절에 1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그때에 에브라임 산장 구석에 그러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 22장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내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공통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그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앞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이야기를 딱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데 그냥 아무 설명이 없이 그냥 이야기만 쭉 계속되기 때문에 저도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한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서 사는 게 제사드리는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맞이했다고요? 첩을 맞이했더라. 이상하잖아요.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갔는가를 보여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는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다. 야, 이것도 기이한 일이에요.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내렸는데 이 첩이 행음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이 레위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첩이 생각나서 그 하인을 데리고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 처갓집으로 찾아갔어요. 처갓집에 찾아갔더니 장인이 그를 보면서 아이고 박서방 왔는가? 그래서 그 장인이 잘해준 거예요. 3일 동안을 먹고 마시고 일을 해주고 3일째 일어나려고 가라니까 그 장인이 하는 말이 이복에 하루만 더 있다가 가. 그래 하루 동안 또 먹고 마시고 또 5일째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 이 사람아 너무 아쉽지 않는가? 한 잔 받게, 구운 떡도 먹게. 이렇게 하면 타는데 이 사람이 5일째는 이제는 오늘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출발해야 되는 사람이 장인이 하도 붙잡는 바람에 늦게 출발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이미 해가 떨어졌는데 종을 불러서 이복이 사람아, 우리 유대인들이 사는 데가 어디 있냐? 우리 유대인들이 사는 데 가야지 이방인들 집에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밤늦게 유대인을 찾아서 마을을 찾아가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 광장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잠을 자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이든 아브라함이 다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영접해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낸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인데, 아무도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쪽 귀퉁이에 앉아있으니까 어떤 노인이 늦게 밭에 일을 나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광장에 어떤 나그네가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그 노인이 20절과 21절을 보니까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설 것을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니 이 그리에서 유식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씻고 먹고 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노인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밥을 먹고 조금 있으니까 밖에서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밖에서 문을 열고 누구냐고 보니까 그 동네의 깡패들인데, 이 깡패들은 특이한 깡패들, 동성연애를 하는 특이한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는 방금 들어간 그 이 집에 손님 있지?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고 밤을 지내더라. 야, 남자들이 찾아와서 남자를 내놓아라. 그러고 이 노인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요구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밥을 먹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그 사람을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뭐하리라? 관계를 하겠다. 남자들이 남자를 관계하겠다고 사람을 내어놓으라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여러분 중동이라 이런 영화를 보도 그랬잖아요. 저기지만은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면은 목숨을 바쳐서 그를 보호를 하는데 안 된다. 손님은 안 된다. 그러면은 24절에 보니까 우리 딸과 여기에 이 사람의 아내 첩이 있는데 이 첩을 가져와서 너희들이 좋을 대로 하고 이 남자들은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저 남자를 대놔라. 남자를 달라고 막 욕을 집을 막 하니까 이 노인과 이 레위인이, 노인은 자기의 딸을 내놓고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밀어붙여. 그러고 난 다음에 밤이 새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딸과 이 첩을 강간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때 가지고야 겨우 이 첩이 자기를 영접했던 그 사람의 집에 기어와가지고 그 방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밖에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첩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레위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는지 29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가서 칼을 탁 가져와가지고는 자기의 첩의 시체를 12동강을 내었어요. 이게 토막, 시체 토막 사건의 원조. 그래서 자기 첩을 12동강을 다 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사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전부 다 택배로 다 붙였어요. 봐라,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한번 봐라. 여러분 분개하지 않느냐? 이래도 참겠느냐? 이렇게도 막 택배를, 시체를 잘라서 택배를 다 보내. 그랬더니 이것을 받아보았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분개를 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난 다음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이 베냐민 기브아를 다 죽이단다. 그렇게 해서 그 기브아 사람을 심판하려고 이스라엘 12지파
남자 440만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 다 모이라. 다 모이라. 다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발을 몰살을 시켜버리자.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우리 열두 지파가 반드시 다 죽여버릴 거다. 그랬더니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남자 장정만 세워보니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거기서 맹세를 했어요.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므로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고, 이제 우리는 저 못된 베냐민 지파 사람하고는 절대 통혼하거나 딸을 주어서 결혼관계를 맺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자를 보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13절에 보니까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런 적 이제 기부와 사람 그 불량배들을 다 우리에게 넘기라. 우리가 그들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지하에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 우리 지파 가운데서 기부와 사람이 그렇게 못돼서 이런 죽일 놈들, 우리 열한 지파가 다 모여서 기부화를 내놓으라 그러는데 잘못했거나 가서 빌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열두 열한 지파가 모여서 우리 기부화를 내놓으라고. 기부화는 우리 지파야, 못 내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도 군대를 다 소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가요 대단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가 모여서 전쟁을 다 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 열한 지파가 완전히 패배해버렸어요.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해버렸고, 또 두 번째 모아가 또 전쟁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한 지파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전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베냐민 지파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나머지 열한 지파들이 이제 꾀를 내었어요. 막 전쟁을 하다가 7년차 하면서 막 도망을 막 갔더니 베냐민 지파가, 야 이놈들 첫 번도 두 번도 이번에 완전히 멸절시키게 돼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열한 지파를 쫓아갈 때에 특공대들이 그 성에 싹 비어있는 성에 들어가가지고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려. 그리고는 그날 베냐민 지파는 세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열한 지파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미 5만 명 6만 명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서 마지막까지 도망가는 베냐민 지파를 따라가서 죽이고 죽여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던 특공대는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가가지고 남자고 어린아이고 여자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몰살을 시켜버려, 몰살을. 그래도 이제 병사들 중에서 도망가는 병사 도망가다가 저 천년의 요새인 바위로 된 림몬이라고 하는 바위산에 600명이 도망을 갔어.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거기서는 있는데 이 남자 600명 말고는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해, 몰살을 죽여버려. 그리고 한참 전쟁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간 용사 600명만 남아있는데 4개월 동안에 그 사람들과 대치를 하고 있으면서 그때야 열한 지파가 깜빡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인데 몇 지파를 주셨는데, 열두 지파를 주셨는데 다 죽고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다. 이 큰일이구나.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우리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멸망을 하게 되었는고, 그때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을 냈어요. 우리 열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한테는 절대로 우리 딸을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딸을 줄 수도 없고 저기 남아있는 저 사람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만 600명이 남아있는데 남자끼리 결혼해가 애를 만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열한 지파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딸을 주자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맹세해서 안 준다 그래서 그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 전쟁에 올라오지 않는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안 올라왔는가를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족속들이 이 11지파의 전쟁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아, 잘 됐구나.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맹세했잖아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죽여라. 그래도 군대를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동네에 들어가가지고는 결혼하지 않는 천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너희들은 전쟁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랬으니까 죽이 되겠다 해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어린아이고 여자고 남자고 노인하고 다 죽여버리고 결혼하지 않는 천년만 400명을 데려와가지고 베냐민 지파 숨어있는 그 사람들한테 400명을 주면서 이 400명을 가지고 새롭게 지파가 빨리 번성해가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머지 몇 명 남았습니까? 200명. 우리는 누구하고 살려고? 아, 맞네. 200명 더 남았네. 200명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또 아이디어를 하는 거야. 아이디어를. 19절과 21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보라. 저 베델 북쪽에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가서 포도원에 다 숨어 있다가 그 명절은 여자들이 처녀들이 나와도 다 춤을 추면서 처녀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우리 모르는 잘 거니까 너가 알아서 200명을 납치해서 데려가라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냐민 아직까지 아내를 얻지 못했던 200명의 남자들이 포도원에서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니 그 실로에서 저녁이 되니까 여자들이 나와서 다 손을 잡고 막 춤을 추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처녀한 사람들을 다 데려간 거.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베냐민 집파 사람들하고는 통혼을 안 하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시했는데 우리 딸을 데려갔는데 그냥 두느냐고 이랬더니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 저가 데리고 갔잖아 이렇게 하면서 부모들의 항의를 문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요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도 아닌데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 이야기 시작에 그 시대는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19장 1절을 보니까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더라. 또 오늘 21장 25절 마지막 절도 보니까 그 시대는 뭐가 없더라? 왕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무 군더더기도 붙이지 않고 성경은 일어났던 사건만 딱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앞뒤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사상대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참으로 모순 덩어리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내던 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첩이 행음하고 고향 돌아온 것도 있을 날은 일이 없는 거고 그리고는 이 베냐민 지파도 회개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열한 지파와 싸움을 하고 열한 지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해서 자기들이 이래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자기들이 임의로 결정을 하고 옆에서 길라 쪽속을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거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레위인도 레위인의 첩도 열한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기부한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요

자기 옳다고 자기 생각하고 붕괴했으면은 자기의 채비 죽은 시체를 열두 동공을 내어가지고 자기 분함을 다 전파했겠습니까? 자기는 옳다는 거야. 열한지 봐도 자기는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옆에서 길러 사람을 다 죽이고도 누가 하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베냐민 집파는 동성연애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야단을 치면서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그 악동한 사람을 뽑아서 사형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오직 자기 동네 사람이라고 자기 집파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악을 무마를 내주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맹세했다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처녀들을 200명이나 납치당하도록 버려두고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는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어렵다, 나는 어려운데 남들이 잘못됐다, 남들이.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했겠죠.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야, 이 시대가 사사시대구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사상과 내 생각, 이것이 언제나 중심이 돼서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된다면은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는 모든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랜도로 행하였더라.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이거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상대방한테 다른 나라에 다 증가를 시키고 우리는 의분을 토해내지만은 그 의분이 어디서 왔습니까? 참으로 한심하게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평안한 시대처럼 보이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마음은 어떻는가? 내 마음, 나라와 국가나 교회나 다 떠나서 나의 개인은 어떻는가? 내 개인에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는 진리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고 어를 부르짖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머리띠에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존중해달라고, 자기들은 억압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게 동조하겠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 이걸 늘 머리에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학예 대순을 나면서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집회 강사도 좋고 다 좋았지만은 목사님, 세르게로 교회 교인들이 섬기는 거 보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아닌가? 누가 돈 주고 한다고 해서 그래 하겠습니까? 새벽 5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다 자기 맡은 일을 다 하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 보면서 야, 초대교회가 있다면은 이게 초대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그날이 기다리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이 사사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 세계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사 시대는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조차도 세상 시류를 따라가고 편한 길, 좋은 길, 쉬는 길, 따뜻한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이런 걸 찾아가면 희망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에 와 주여서 나의 중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세계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송정길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계로 교회 051-831-7123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They understood none of these things.'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 실패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가장 놀라운 승리였죠.

우리를 당황케 하고 걱정하게 하는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의 진짜 모습을, 진짜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륜 안에서 일어나고 그분은 그 안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게 뿌리 내릴수록 삶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일이 저에게 허락되었을까요? 라고 덜 묻게 되니까요.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까지 그분의 손에 맡기며 단순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들려드렸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렇죠. 우리를 당황케 하는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진짜 이유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참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가장 놀라운 승리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들, 왜 하필 주님 저인가요? 라고 묻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비밀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실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려요. 가장 먼저 매일매일 함께하는 은혜의 오프닝 공유해드리고요. 김수빈 캘리그래피 작가님의 말씀 엽서 공유해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세런들에게 나눠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저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워도 너무 덥죠? 여름철 여러분 원기 회복하시라고 달콤한 벌꿀 스틱 선물을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청해주신 찬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4659번님께서요 아멘 하시면서 김천은 무지 더워요 하셨는데, 다른 곳도 그러한가요? 네, 더워요. 무지 더워요 하시면서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신청해 주셔서 이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에서 보내주신 7876번님의 신청곡 가서 제자 삼으라 보내주셨는데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저질라. 8월 5일 수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시고요. 6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리컬러의 고난 내용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최명자님의 음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들려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너무 좋아요 하신 9397번님 할렐루야. 8933번님도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아멘입니다. 6089번님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덥다고 밥하지 말라며 학원 갔다 오면서 맛있는 빵과 음료수 사와서 같이 먹고 있어요. 최고예요. 하은이 화이팅! 우리 하은이 화이팅! 말씀 엽서 받아서 50명이 있는 감사방에 나누었어요. 너무 예뻐요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단톡에 많이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실 뭐 별 생각 없이 공유한 말씀 엽서 뭐 이게 그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올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더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엽서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프닝도 함께 보내드려요.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말씀 엽서, 예쁜 말씀 엽서 이미지와 또 오늘의 오프닝을 공유해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공유해주시고 나눠주세요. 여긴 수원 영통입니다. 0691님 저녁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 0691번이 교회에서 많이 쓰시는 전화번호잖아요. 0691. 가끔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들을 보다 보면

보면 이 끝번호가 참 많아요. 069원. 영혼 구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도 퇴근길에 찬양과 함께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8241님. 222 하나부님은 세상 노래가 아닌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극동방송이니까요.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 찬양과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매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님의 증인 되리라 부산에서 퇴근길에 듣고 계시다고 3927번님 보내주셨는데요. 김대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증인 되리라. 그리고 4822번님 신청곡 내 하나님은 블렌딩 노트의 찬양 띄워드리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Love Joy Peace의 찬양까지 세곡 이어드립니다.

행자술라 서머 스페셜 말씀 퀴즈. 자, 오늘도 변함없이 오픈북으로 진행되는 말씀 퀴즈.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이 말씀 엽서에 이미 정답이 공개돼 있다고요. 정답지 받아보셨나요?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34절 본문으로 또 성경 퀴즈 풀고 선물도 받아 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원기 회복하시라고 이 더운 날씨 달콤한 벌꿀 스틱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2번, 크게 슬퍼했다. 3번, 서로 다투었다. 자, 1번,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2번, 크게 슬퍼했다. 3번, 서로 다투었다. 정답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답지를 받아보세요. 아멘이라고 보내시면 이 말씀 엽서를 보내드리니까요. 오픈북 참고하셔서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전!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PN1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오늘 썸머 스페셜 말씀 퀴즈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을 가지고 퀴즈 풀어봤는데요. 정답 발표해야죠. 오늘 정답은 1번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였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깨닫지 못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프닝에서 함께 나눴죠? 이 세상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고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도 내일 저녁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는 오히려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듣고 싶으신 신청곡도 언제든 남겨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제작진에게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노래로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의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수영구 무항로에 위치한 신부산교회 한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했을 때 5명의 왕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3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먼저 요시아 때 왕이 나옵니다. 요시아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유다의 여러 악한 왕 중에서 선한 왕이었고 또 특별히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율법책, 특별히 신명기를 발견해서 백성들에게 그 신명기를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아가 강대국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그 애국가의 전쟁에서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호아스가 짧게 통치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왕이 물러나고 나서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는 요시아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거부하고 악한 왕

왕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유다의 많은 포로들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야긴이 왕으로 다스렸는데 이 여호야긴이 아주 짧은 기간 다스렸는데 이때 이미 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사람들이 중요한 직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은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가 바벨론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유다를 둘러싸 멸망시키고 그 왕의 두 눈을 뽑아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두 눈이 뽑힌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유다의 상징적인 건물이었던 성전과 왕궁 등 큰 건물을 모두 부수어버립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 요시아부터 마지막 왕하는 이 시드기야의 왕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자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나라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예언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개혁의 왕 요시아 왕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꺼져가는 등불 같던 나라이지만 그분이 백성들을 향한 끊이지 않는 사랑, 신실한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반응과 세 번째로 한계 앞에 주저앉은 예레미야를 하나님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1인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레미야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장면을 회상하고 이렇게 떠오르면서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담담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 지키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울 때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알았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야다는 지적인 알을 넘어서 정서와 의지까지 함께하면서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친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이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별하다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카도시라는 뜻인데 이는 거룩하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해서 따로 떼어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너희 백성들도 이 예레미야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우다의 뜻은 주다, 두다, 정하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자면 이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이 예레미야를 정했다.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즉흥적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고 치밀한 선택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유다를 넘어서서 열방으로 보낼 예언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친밀하게 부르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터와 또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또 열방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만 같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는 시대 가운데 탈종교와 탈기독교 사회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유다가 망해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캠퍼스 선교 사역으로 15년 정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즐겁고 힘들지만 저한테 있는 열매와 여러 성숙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내 외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사역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학생들의 멤버십이 무너지면 새롭게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데 2, 3년이 걸리고 또 때로는 그 학생들도 모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참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학생들을 어떻게 제가 섬길 수 있을까? 이제 20년이 넘어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세대차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웃겨도 학생들의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갭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방대학교의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 많았습니다. 저의 일기장의 그 당시 일기장은 온통 우울감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실감과 또 불안함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 좋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저한테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때 온라인으로 북스터디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되었습니다. 이때 선교적 교회로라는 주제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책들을, 두꺼운 책들과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여전히 말씀하셨던,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신다였습니다. 제가 선교의 주체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선교의 주체시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제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결과에 따라 제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제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여시고 또 닫으시면 닫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순종하며 제가 끝까지 열심히 기쁨으로 사역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결심하고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아하인데 이게 다른 번역본에서는 번역이 안 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버전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깊은 슬픔과 당혹감과 탄식이 오는 어서 반영하는 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로 아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깊은 슬픔과 당혹감과 탄식에서 오는 아라는 이런 짧은 표현 안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표현이 예레미야의 성경 중간중간에 표현되어 있는데 언제 이 예레미야가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할 때 이 슬픔과 고통의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셨는데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평강과 생명이 아니라 재앙과 칼과 기근으로 인해서 죽음과 멸망이 온다. 네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너무 슬픕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 탄식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로 인해서 전멸시키겠다고 했지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

0: 않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짜 평화라서 너무 슬펐고 그들의 달콤한 외침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고통이었기에 그는 너무 슬픕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슬픈 마음이 이 탄식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의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6절에 저는 아이입니다. MBTI의 아이입니다. 저는 극아이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극아이이고 인프피입니다. 외향적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죠. 그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정체성과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과 신앙의 사춘기가 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내가 어떻게 왕과 백성들 앞에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경험이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 비해서 저에게 사명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는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응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비슷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지도자들 애굽의 왕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주셔서 그가 할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오늘 본문에 없지만 아나도 출신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고향은 아나돗이었습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조상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 왕위로 세워질 때 그의 반대편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유배지로 간 곳입니다. 그의 가문은 이제 유배지 출신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출신이라서 그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변방으로 물러났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언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용기 없음과 또 언변이 부족하고 출신 지역까지 더 가미되어서 그는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함께 동참하길 원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의 무게와 사람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현실로 인해서 버겁고 두렵고 때로는 슬픈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슬프고 애타는 마음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떤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예레미야는 처음 부르심을 때 받았을 때 느꼈던 이 감정을 사역을 이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더 느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불편한 이야기, 즉 멸망하며 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자신의 한계 속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외적인 조건, 과거의 실패 등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며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7절과 8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0: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리고 연약하다는 사실에 스스로 가두지 말라. 낙심하여 주저하지 말라. 이 사역은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나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머뭇거리거나 보냄받은 자리에서 담대히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예언자에서 예짜는 저도 처음에는 미리

0: 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미리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예자라는 것은 맡기다, 대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를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신비한 일이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장례를 점치듯이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자이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이는 예언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맡겨진 증언 사역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8절 말씀에 그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얼굴, 그들의 얼굴은 누구냐면 유다의 왕들, 지도자들, 고관들, 제사장들과 이 땅을 다스리는 또 열방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 너희가 서야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봐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역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려움이 더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친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체포되어 구타당했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고 여러 번 죽음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이 하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사역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해지는 위협 속에서 더 붙들었고 더 기억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요셉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10대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총무로 일했고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기도 했고 그 감옥에서 사무관리 일을 했고 이후에 애굽의 총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0: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던 그 시절보다 오히려 가정총무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더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맷 레드먼이라는 그 찬양 CCM 가수인데요. 주이름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차에서 사역지로 갈 때 한 30분 정도 운전해서 갈 때마다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과 함께 가요로는 오르막길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길이 사라질 거야 하면서 제가 슬픈 마음과 힘들 때마다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주이름 찬양이라는 곡은 제가 이 찬양곡을 다시 연구하면서 이 찬양이 언제 쓰여졌냐면 미국의 119 테러 때 직후에 쓰여졌던 찬양입니다. 그분은 당시 교회 찬양 중에 어두운 시간, 슬픔과 혼란에 대한 표현과 노랫말이 매우 적다는 것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계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목소리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와 참으로 세상에는 애곡의 노래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곡을 지었습니다. 이 끝에 브릿지에 보면 욥기의 고백이 나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 찬양은 엄청나게 빠른 템포로 이루어지는데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제가 높여드립니다. 제가 풍류의 강물 흐르는 풍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하지만 거치는 강야 같은 인생길에도 주님 찬양합니다. 다음 가사입니다. 2절에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합니다.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을 주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날이 와도 나는 주님을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부분입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찾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찬양을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님은 주십니다. 로드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부 주시지만 그러나 찾으시는, 거두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축복들을 주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다 건강과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도

0: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엄청나게 빠른 템포로 막 진행되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찬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오히려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평탄한 길을 걸을 때만이 아니라 힘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위로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를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이 되시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에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전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예언자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인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두실 예언자가 나타났다라고 신명기에서 예언되었고 예레미야서에서 그 말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할 그 말씀은 10절 말씀인데 너무 무겁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보라, 내가
0: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뒤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언제나 끝이 소망의 회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뽑고 심게 하다는 농사적인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고 파괴하며 건설하다는 건설적인 건설할 때의 건축의 용어이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면은 전쟁할 때 우리 일어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렬하고 또 힘센 거친 용어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뽑고 파괴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너희가 파괴하고 뽑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 왕조에 대한 맹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전하다며 범죄하면서 드나들었던 성전 건물 오히려 성전을 그들이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선민의식 이방민족을 의지했던 것들, 계속해서 왕과 백성들의 타락과 죄를 깨닫지 못했던 마음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돌이키지 않았던 그 말씀을, 그 행동들을 뽑고 파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참 생수의 근원이시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후에 주변의 강대국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합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강대국에게도 이런 심판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선지자로 부르시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하고 잡혀간 포로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내가 다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시켰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봐 좋게 하며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0: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멸망에서 고향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진 자들, 포로되었던 자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제는 세우며 심으리라.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훈련시키시고 무너뜨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프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것이며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망해가는 상황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외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금방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약속했지만 금방 돌아올 것이다. 2년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성들의 귀를 즐거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참 외롭고 눈물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수치가 온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거짓 예언자들은 더 많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나라는 망하고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불안한 미래나 지금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시 수영구 무항로에 위치한 신부산교회 한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757-7400번 신부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순 있지만 우리의 영혼

눈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한 줌도 되지 않는 먼지일 뿐이죠. 평생 내 것을 모으기에 급급한 삶, 내 소유가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면 불안해하는 마음,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만사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원망과 불평, 실망과 좌절, 포기 등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도전과 용기,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도 고난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점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참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며 온전하신 주님처럼 사랑으로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제자,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며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되풀이되는 죄를 이기는 비결은 바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또 선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성령님을 인식하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는, 인식하는 놀란 은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아이자야 61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앞서 나눈 찬양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장윤영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미 선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자, 어디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다양한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또 다양한 메시지들 기다리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00번님의 또 사연이 있거든요. 좋은 찬양들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집에서 평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애청자이신데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리한 기세 예라모십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소박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브라운워십의 우리를 부르신 그곳 찬양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인식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낮엔 애처럼 밤엔 달처럼, 엘샤인이 부르는 낮엔 애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안성진의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이브트 마리의 나의 안에 거하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3664번님의 사연입니다. 40대 남자 집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더니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네요. 제 사연을 듣고 직장 관계 어려움 있으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와, 3664번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했더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오히려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는 우리 모두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찬양 함께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회복이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이렇게 3664번님처럼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다양한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탤런트 이광기 씨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전시원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다양한 찬양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복된 밤, 기대함이 넘치는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문자 보내주신 것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

전화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 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오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이때를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산을 만드신 분의 권능을 생각하라. 사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야가 너무 작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찬송가와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요.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 낙이 나소라고 적으시고 신청 찬양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들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표현된 인간의 솔직한 내면, 특히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정직한 내면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내면의 표현을 그저 우울한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위선과 허유에 빠져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계시 앞에 솔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도록 성령이 이것을 계시로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직면하는 내면의 고민과 갈등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답을 들을 때 비로소 그 답이 우리에게 실제성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31편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공감과 위로를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후대 여러 사람이 인용할 정도로 이 시편은 신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시편 31편 13절에서 말하는 사방의 두려움을 6번이나 인용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시편 31편 6절을 인용했고 시편 71편 기자도 시편 31편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신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을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우울한 내용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고난의 경험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모든 믿음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처절한 삶의 현장, 지독한 고난의 상황, 속이 뒤틀릴 만한 배신과 내적 어려움이 있는 현실 가운데서 말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이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티끌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씩씩하게 하루를 이어나가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패션 워십 앨범 Here for You 가운데 All My Fountains 그리고 이어서 마라나타 뮤직의 곡으로 내가 만민 중에 Be Exalted of God 그리고 이어서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를 보내드렸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Twyla Ferris의 곡이었죠. How Beautiful 오늘은 아카펠라 합창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캘리 윌라드의 리드 보컬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Great is the Lord. 그리고 제프 넬슨의 피아노 연주곡으로 I offer my life를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호산나 앨범 We speak to nations 중에서 Show me your glory를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모든 행실에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삶,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성도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노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밤입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에 주님의 선하심과 또 온전하심을 이루며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조찬미와 오영은이 함께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Love, Joy, Peace가 부른 새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두 곡의 찬송가 들려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네,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조찬미와 오영은이 피처링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Love, Joy, Peace가 부른 내 진정 사모하는 새 찬송가 88장 띄워드렸습니다. 수요일 밤 함께하는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려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비용 없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언제든 실시간 채팅을 통해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앱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탑린의 Is He Worthy 그리고 김도현의 가을 들려드렸습니다. 수요일 밤 함께한 이브닝 브레이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Parachute Band의 Complete 온전케 되리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적의 손에 잡혀 목숨이 위태롭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자리에서 그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더 붙들 분이 분명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Elevation Worship의 Trust in God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Trust in God의 후렴은 내가 주께 구함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를 신뢰한다라는 고백을 그대로 담은 가사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쓴 간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그냥 한번 부탁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찾고 매달린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찾는 겁니다. 신뢰라는 건 그냥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매달리고 부르짖고 응답을 경험하는 것, 그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찾고 매달린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이커스의 예수의 십자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Petra의 Ancient of Days, Darrell Evans의 Trading My Sorrows, Matt Redman의 Did You Feel the Mountain Trembles, Trembl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778번님께서 아내가 병원에 있어야 아프지 않고 잠 푹 잘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아, 병원에 계신 가족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정말, 예,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죠. 예, 아프지 않고 또 빨리 퇴원할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3590번님께서 예수를 따라 후회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네, 그 길을 가리라. 망설임도 없고 두려움도 없네, 그 길을 가리라. 아멘 하고. 이게 찬양 가사인가요? 예,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일도 엄마랑 새벽 기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라고. 그러려면 빨리 주무셔야 될 텐데. 예, 저도 새벽 기도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대단하십니다.

0: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그리고 아이자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홀리 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각각의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함께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충성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수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바이올린 민유경의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임재청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주간 충성의 열매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충성하고 계신가요? 각각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이루는 자, 이 충성도 정말 꼭 갖고 싶고 내 삶에서 맺고 싶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충성은 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한결같은 모습도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묵묵히 이루어내는 것, 충성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별그대에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테마를 가지고요.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머 스페셜이 끝나는 그 주간 날짜를 보니까 8월 17일 주간부터는 여러분의 신청곡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함께 나누는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요. 또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을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0: 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 또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변하게 되는데요. 사과 모양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태블릿 PC나 핸드폰이 떠오르고 커다란 알파벳 M자를 보기만 해도 맛있는 햄버거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일상일은 없겠죠. 사랑과 희생으로 이웃을 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과 스펠 시작할게요.

성경민의 행복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네비 펠프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띄워드리고요. 여섯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성경책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늘의 월십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레버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최정원의 주님여 이 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은영의 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서원지의 무지개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리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때때로 북한에서 내놓는 담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게다가 하나 돼야 할 일에 도움이 될 일은 하나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길고 또 멀리 내다봤을 때 지금의 남북관계는 깊은 고랑에 있는 것만 같을 거예요. 다시 이 사이클이 올라가서 따스한 햇볕을 받을 꼭대기에 있을 때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기대하는 날도 분명 올 텐데 말이죠. 그때 가서 부끄럽지 않게 지금의 날선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담아서 우리는 따스한 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지적이나 비난하는 것들이 당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요, 용서와 화해의 말이 이 마음을 스르르 녹아버리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순식간에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위해서 지금의 토양을 잘 가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시간은 남북한 전역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땅에서 남몰래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외부의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실 분들께 방송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남북한 것이기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북한 지역분들에게는 자세한 날씨 정보가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씨까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찬양과 함께 할 텐데 말씀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고 느껴보시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는 복음 통일에 대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너와 나의 어울리.
1: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주실 남북한 2030 청년분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1: 반갑습니다. 야, 우리 북에서 온 순이님도 계시고 감자님, 행복이님, 그리고 크리스탈님이 새롭게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분들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함께 하시죠.

0: 북한은 계속 우리 대한민국, 남한과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며 차가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꿈을 깨라라고 발언하며 그런 시도조차 거부하고 있는데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차디찬 남북관계. 그런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 국민들은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요? 남북한 청년들이 말하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자,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를 두고만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남북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2: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뭐 평화를 외치고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3: 네, 저는 요즘 이게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다 보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북한에. 네, 근데 이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그렇다고.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을 좀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솔직히 80년 동안 많은 그런 노력을 해왔지만 뭐 정치적 이념 그런 것 때문에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네. 노력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북한에서 민족을 내세우지 말라, 통일을 말하지 말라 이러니까 북에서 온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1: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네. 사실 적대적 두 국가 때문에 많은 탈북민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3: 맞아요. 네. 가족이 있는데
1: 그러니까.
3: 그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나라면 갈 수나 있지 않아요? 그건 남의 나라도 아니고 어떡해요? 가지도 못하고.
1: 그러니까요.
3: 뭐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아주 외면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탈북민들인 것 같아요.
1: 이거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탈북민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네.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4: 네.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볼 때마다 북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이제는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점점 제 주변의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정적으로 좀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화와 신뢰회복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5: 네. 이 남북관계 갈등 관련된 뉴스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 입장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3: 제가 요즘에 북한학 공부하는 사람들, 통일을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좀 많이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하는 소리가 통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 이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냐 근데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진짜 영영 남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난처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그게 제일 중요한 난관인 것 같아요.
1: 사실은 우리 정부도 되게 곤란하지 않을까 싶기는 네. 해요. 네. 여러 가지 노력을 선제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네. 보이고는 있지만 네. 북한에서는 아예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고 네.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네. 있거든요.
3: 그런데 그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햇볕정 책들도 달란대로 다 주고 그다음에 뭐 또 그다음 거기서 또 막 군사적 긴장감을 또 하면 또 우린 또 우리대로 긴장하고 맨날 거기서 하는 제스처에 따라서 맞아요. 우리가 지금 맨날 긴장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네. 좀 이 문을 열어가든지 외교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1: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을 그래도 두고만 보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더 크신가요?
2: 네, 네, 그럼요. 그런 생각이 진짜 크고요. 방금 우리 순희 씨가 북한에서

0: 오신 분의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앞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1: 계속 대결 상태니까.
0: 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도 사실 저희한테 주적은 북한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도 지금 맞아요.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해본 결과 저희가 이제 남북 관계를 어쨌든 형식적으로든 법제적으로도 이끌 수 있는 게 정치잖아요.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좀 새로워지는 게 필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왜냐하면 그 정치에서 통일에 대한 법 과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정말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이 그냥 어떤 하나의 인권이 아니라 천부 인권으로 회복되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그렇게 선봉에 서 계실 때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2: 맞아요. 지금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막힌
1: 그렇죠.
2: 지금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다 막혔는데 우리 뭐 아무리 뭐 정치인이고 청년들이고 뭐 머리 맞대고 있어봐야 진짜 해결할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1: 맞아요.
2: 우리가.
1: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역할 우리 정부나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 또 노력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3: 우선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로 말이 끊겨있기 때문에 작은 일도 크게 오해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선은 말부터 섞어야 오해도 풀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1: 대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4: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대화의 자리로 끌어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3: 네.
1: 이전 정부에서는 좀 압박책을 쓰기도 했고 지금은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북한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도 북한을 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 아까 크리스타이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손을 먼저 내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겠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은 맞잡지 않고 끝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무응답인 걸 알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계속 내민다면 언젠가 한 번은 스치기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응답이라고 낙심하고 아 멈춰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내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밀고 더 나아가서 내밀고 하다 보면 정말 스치는 순간이라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2: 제 생각인데요. 저는 이때까지 우리도 많은 노력을 했었잖아요. 남북한이 서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 북한에서 지금 뭐 미국하고 얘기를 할지언정 우리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본하고 얘기할지언정 한국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는데 외국 국제사회에서 좀 도와서 우리 이게 얼어붙은 관계를 좀 개선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1: 이제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먼저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중간에서 조율이라든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우리 정부가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3: 미국과 일본과는 대화를 하겠지만 우리랑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 상황은 정말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1: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서 포인트가 한 번이면 바로 반대가 될 것 같거든요.
3: 네.
1: 강한 부정이면 긍정이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0: 나한테 좀 잘해줘. 막
1: 너무
0: 이런
1: 싫은데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바로 남북한의 사이는 금방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정부 당국자들이 그것이 뭔지를 분명히 지금 노력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정치인들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가장 중요하죠.
1: 그게 뭔가
3: 맞습니다.
1: 하나님이 일하시는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3: 맞아요.
1: 근데 정답은 알아요. 하나님이 네. 하셔야 된다라는 거.
3: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 네. 하십니다.
1: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것에 네. 우리가 기도함으로 동역하는 것. 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3: 아멘.
1: 자, 오늘은 얼어붙은 남북한 관계 가운데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0: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우리 남북한 청년들을 통해서 통일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2039 남북 청년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너와 나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며 협상 결렬 시 대규모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열한뉴스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유조선 운항이 급감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이 이란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지정학적 불안에 대비해 13년 만에 금 현물을 직접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광주와 세종 등 11개 지역에서 일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롭게 쓰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대형 수송함 독도함의 함장에 여군인 배선영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면서 올해 가을학기부터 중고등학교 13곳에 한국어반이 새로 개설됩니다. 동아일보는 덴마크가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 징병제를 시행하고 왕위 계승 서열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군 복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분실물을 찾아준 한국 경찰에게 한글 손편지를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의 보위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미행과 감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을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규모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적국 지도부 제거를 뜻하는 참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이란 공습 계획을 취소했지만 당시 계획했던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본격화되면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후 이란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문제만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해 양측의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유조선의 운항이 급감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이 이란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전쟁 전 하루 평균 100척 이상에서 최근에는 하루 8척에서 11척 수준으로 90% 가까이 줄었고 홍해에서도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통항량이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홍해를 우회하는 항로를 활용해왔지만 최근 후티 반군이 이 항로를 이용하는 유조선까지 공격하면서 대체 수송로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선은 하루 4척 수준까지 줄어 전쟁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운업계는 이번 위기가 원유 교역 측면에서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심각한 국면이라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더라도 선박 운항과 물류 흐름이 정상화되기까지 최소 3,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현물을 직접 매입하기로 하면서 외환 보유 자산 다변화에 나섭니다. 한국은행은 국내에서 생산된 금 일부를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해 국내에 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달러화 중심의 외환 보유 구조를 분산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부터 금 상장 지수 펀드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물 금 보유도 함께 확대해 외환 보유 자산의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주요국보다 낮은 반면 달러와 자산 비중은 세계 평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외환 보유 자산의 안정성과 분산 효과를 함께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광주와 세종 등 11개 지역에서 관측 이래 일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로 쓰였습니다. 경남 양산이 42.5도를 기록한 데 이어 대구와 광주, 경산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는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기상청은 앞으로 열흘가량 폭염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친 이른바 이중고기압에 마른 장마와 높은 해수면 온도, 팬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예년보다 훨씬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기간 강수량이 크게 부족해 땅이 충분히 식지 못했고 바다 수온도 평년보다 높아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더위가 더욱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산맥을 넘으며 공기가 뜨거워지는 팬 현상까지 겹치면서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대령급 대형 함정인 독도함 함장에 여군인 배선영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배 대령은 해군사관학교 첫 여생도 기수 출신으로 참수리 고속정 정장과 독도함 갑반사관, 원산함 함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해상작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최근에는 30개국이 참가한 환태평양 훈련에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을 맡아 우리 해군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해군에는 2,800여 명의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복무하고 있으며 함장과 잠수함 승조원, 해상 초계기 조종사 등으로 활동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배 대령은 여군 최초라는 상징성보다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수행하는 독도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도함은 우리 해군 최대 규모의 대형 수송함으로 상륙작전과 기동부대의 지휘는 물론 무인전력 운영과 재난구호, 해외 평화유지 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어 교육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을 학기부터 중고등학교 13곳에 한국어 반이 새로 개설됩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서 정식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는 모두 20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부설 과학인문고 5개 캠퍼스를 비롯해 군사고등학교와 공립중고등학교 등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며 국립폴리테크닉대 부설고등학교 4곳도 한국어반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를 대표하는 국립교육기관인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와 국립폴리테크닉대까지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기반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멕시코 한국교육원은 K-POP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어 교육 확대가 양국의 교육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덴마크가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고 왕위 계승 서열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의무 복무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었으며 올해 징집병의 약 2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집병들은 5개월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감시와 드론 운용 등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덴마크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북극 지역 긴장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징집병 규모를 현재 5,000명에서 2033년까지 7,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사벨라 공주는 오빠인 크리스티안 왕세자에 이어 근위 후사로 연대해서 복무하게 되며 덴마크는 이달 말 사상 처음으로

징집병을 그린란드에도 배치해 북극 지역 방위 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제주를 여행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카메라와 신분증을 한국 경찰의 도움으로 되찾은 뒤 감사의 마음을 담은 한글 손편지를 전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은 출국을 하루 앞두고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고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택시 호출 기록을 확인해 기사와 연락하면서 카메라와 신분증을 모두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관광객은 카메라 안에는 제주 여행에서 찍은 소중한 사진과 추억이 담겨 있었다며 영어와 번역기를 활용해 끝까지 도와준 경찰 덕분에 가장 힘들 수 있었던 순간이 가장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연을 소개했고 누리꾼들도 한국 경찰의 친절한 대응과 관광객의 진심 어린 손편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 보위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미행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면서 일상적인 외출까지 통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탈북민 가족이 송금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 신의주시로 이동하던 중 보위원의 미행을 눈치채고 장마당에서 서로 흩어지는 방식으로 감시를 따돌린 뒤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지역에서는 낯선 사람이 집을 드나들면 쉽게 신고될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은 시내에서 브로커를 만나는 경우가 많지만 보위원들이 이동 경로까지 뒤쫓으면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함경북도에서는 보위원의 미행을 알아차리지 못한 탈북민 가족이 송금 받는 현장에서 적발돼 돈을 모두 몰수당하고 노동단련형 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탈북민 가족이 일반 주민보다 서너 배 강한 감시를 받다 보니 이제는 마치 항일 빨치산처럼 보위원의 눈을 피해 움직일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가족이 보내온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까지 막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불만을 나타냈고 과도한 감시로 인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인간관계까지 단절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6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겠는데요.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오전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7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 5에서 10mm 안팎이 되겠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7도, 인천 수원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7도, 인천과 수원 3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속초 24도, 강릉 23도, 원주 22도, 낮 최고기온은 원주 37도, 강릉 31도, 속초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어도에서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9도, 제주와 서귀포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33도, 제주 32도, 이어도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강계와 희천은 오후에 한때 구름이 많으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7도, 개성 25도, 강계 21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개성 34도, 강계 3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장진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진 24도, 고성 23도, 장진 19도, 낮 최고기온은 고성 29도, 장진 27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 모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남해 서부가 최대 2.5m, 남해 동부가 최대 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6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6671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언제부터인가 새벽녘에 잠이 깨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통일이 될 그날을 꿈꾸며 북녘 성도님들 모두 힘내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한 줄의 응원과 또 기도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고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로 가져오는 통로라고요. 하나님을 세상과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시죠.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말씀을 체험하고 현실을 새롭게 보는 시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불가능은 없는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서울 챔버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삶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설령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음과 함께, 이 기도와 함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그 무엇을, 그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선하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확실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 번은 아들과 아버지가 농촌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수박밭을 봤어. 아버지가 예, 너 좀 지키라. 사람 오나 안 오나 내가 수박밭에 들어가서 수박 하나 따갖고 나올게. 아버지가 사방을 둘레둘레 다 본 다음에 수박밭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사람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래고 왜? 아버지가 사방을 다 보셨는데 저 위는 안 보셨다. 아버지가 수박밭에 들어가다가 말고 그냥 갔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피해, 상처의 피해, 때려서 겁은 죽게 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고 내 허물을 인함이고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나 같은 사람 위해서 그 무서운 고난 채찍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강도에게 달라는 것은 주라고 그랬어. 요셉 목사가 유학할 때 주유소에서 일을 했어요. 주유소에 있던 즉 흑인 강도가 들어와요. 세탁소에도 강도가 들어와요. 총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있는 거 그냥 줘야 돼요. 괜히 따지고 뭐하고 하면은 총 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내 요셉한테 야 혹시 그 강도가 들어오면 있는 거 다 줘라. 괜히 강도하고 시비하지 마라. 물질의 손해도 억울한데 상처까지 받았죠. 정신적인 피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여기 강도들은 복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강도 떼거리가 와서 그 사람 옷 벗기고 때리고 있는 거 다 훔쳐가지고 간 거죠. 이 세상에서 구한 귀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에요. 그렇게 강도를 만났을 때 있는 거 다 주면 있는 거 다 주면. 마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0: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냐?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목요일마다 복음의 메아리에서 만나보는 시간,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영광도에서 온 김용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믿음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저희 눈을 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살던 내가 빛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눈에 보이는 것이 희망이고 나의 귀에 듣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토록 따르게 하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혈통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부르기 싶어 신청합니다.

오늘도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찬은 주님의 사랑을 고향 땅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남과 북에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양강도가 고향인 김영란 자매님의 선곡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합니다.

영강도에서 온 김영란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을 함께했는데요.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다시 만나볼 그날까지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에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영란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진 찬송은 수원시립합창단의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였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이사야 30장 21편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북한어 성경입니다. 또한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아설 때나 왼쪽으로 돌아설 때나 너희의 귀는 너희 뒤에서 이르시는 말씀 이것이 나의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므로 아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8월 6일 목요일에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계속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2번째 시간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부록의 두 번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일구어낸 승리의 업적들을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인족의 이름이라든가 그들이 들고 싸웠던 무기라든가 신체적 특징에 대한 설명들을 아주 상세하게 내어놓습니다. 이스비브노은 아비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는 300세겔 되는 노수로 된 창과 새 칼을 차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삽이라고 하는 거인족은 후사 사람 시부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는 엘 하나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들고 있었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특이하게도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인 거인족의 소생이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산마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서 저자는 왜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노래할 때에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다윗을 칭송했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윗에게 신임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또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다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영웅으로 인식하고 칭송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며 보호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 다윗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평안해지면서 염려할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내용, 특히 다윗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일인데 이때가 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블레셋과의 세력 다툼이 치열했던 다윗 통치의 초기 때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억을 해두었다가 다윗의 생애의 후반기 그 마무리 되는 시점에 부록을 쓰면서까지 그 안에 이 일을 담아두고 있는 것은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을 이 사무엘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용사들의 승리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겨두려는 것도 아니고 또 부하 용사들의 승리는 곧 왕의 승리라고 해서 다윗을 칭송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편 18편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윗이 이 승전가를 부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뢴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승전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노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자랑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고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시절 속에 있었지만 이러한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두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다윗이 지니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고 영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비 분옷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아비새와 함께 힘을 합쳐 이스비 분옷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염려할 정도로 다시는 이 전장에 왕은 나오지 마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이 다윗이 연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고 이미 앞서 기록된 대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지닌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역력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전쟁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었으며 그 하나님의 전쟁으로 맞춰진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저희가 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바로는 격렬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약속을 번복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고 할 수 없이 내주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해 옵니다. 군대가 들이닥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이야기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사들을 하나님은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300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었다 보면 용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처럼 거인족을 다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용맹한 사람인가,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300명 가지고도 미디안 대군을 다 무찔러 이길 수 있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만 2천 명이 징집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돌려보내고 물 떠먹는 것 보시면서 남겨두신 자가 300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300명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 한번 잘못 떠먹고 전쟁터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죠. 이들이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전쟁을 했습니다. 세상의 전쟁의 역사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차라리 칼과 창으로 목숨을 걸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이 전쟁다운 것이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하셨습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아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소리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 때 이 미디안 적군들이 서로 찔러 죽이며 스스로 자멸했던 전쟁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한 그 뒤의 결과들은 그저 나라의 평안 정도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 보게 된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깨닫게 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의 전쟁으로 규명된 전쟁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국강병했던 시대는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의 군대는 매우 강력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전쟁해서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노량물과 전리품 그리고 조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경제가 대단히 번영했습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시대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와서 숭배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부패하여서 그들의 삶 자체가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타락하여서 망가지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루어낸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 그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왕이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이름을 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체적 한계와 영적 한계와 부패한 본성 가운데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비록 사람들은 칭송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따라 일한 그에게 부어지는 삶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이 다윗,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이스라엘의 영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 저자의 이 기록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은 대체적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에 대한 절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껏 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전쟁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어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기를,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빨리 풀어지기를, 왜 기적을 동원하면서까지 원하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빨리 해결되어서 편안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결국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내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내는 것. 그렇게 규정된다면 그것은 결국 탐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한 가운데에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부패함 고백까지 담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 필요 없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적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어서 상실감을 갖기도 하고 그 비참한 고통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에 집중하십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믿어라 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기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자꾸 불러내시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 깊이 알아가고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서 전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갖게 될 때에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어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시고 두텁게 만들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질투 때문에 도망 다녀야 하는 입장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에는 너무나 공고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라고 하는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에 그 아비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이방에 잡혀가는 그때에 그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돌아보면, 아, 여기가 끝이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구나.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하리라.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왔으니 그러면 평안한가? 아니요. 성전을 재건해야 하고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고 성전 재건과 성벽을 쌓는 일이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복되게 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비록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성벽이 재건되면서 다시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생애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펼치실 섭리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현실에 붙잡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주의 뜻을 다 담아놓으셨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의 모든 것에 다 담겨 있는 것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직 아니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평안한 가운데 오랫동안 내가 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평안하다고만 말하고 있을 것인가? 그 감사가 넘칠 만한 자리에서 내가 더 주의 뜻을 살피기 위해 말씀을 끌어다가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주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무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단번에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본 것에 대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매달려 풀기 원했던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에서 빨리 풀려나는 것이 나는 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안에서 훈련받아 다듬어지기 원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주의 일로 삼으시고 풀어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후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어감은 좋지 않습니다. 뭔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속이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 배후가 하나님이시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내 삶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이나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그 어떠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를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루 24시간이 어떤 하루여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하루에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 위한 하루로 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0: 을 목도하기 위해 내가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 왔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일하심, 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시는가를 알아 더 깊고 풍성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도록,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더 넉넉하고 부유하게 일하실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다윗이 승전가를 지었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결의 같은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를 잘 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기 위한 하루로 삼고 그 하루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 뵈옵는 귀하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고난과 시련과 혹독한 환란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 우리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보게 하시고 보게 하셨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니 그저 감사하다는 찬송의 고백과 소망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2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성령님의 감동을 붙들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6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구름 많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야외 활동 시 작은 우산을 챙기시고 빗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에 5에서 1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서울, 제주가 27도, 평양과 함흥, 포항,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이 25도, 청진과 춘천이 24도, 강계와 해산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 39도, 춘천과 대전, 광주, 대구가 37도, 여수가 36도, 신의주와 목포가 3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34도, 강계와 포항, 부산, 제주가 33도, 해산이 32도, 강릉이 31도, 함흥이 30도, 청진이 26도로 전망됩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숨가쁜 더위 속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며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이 소망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훈련이라는 단어는 크리스찬에게는 친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군인이나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와 어떤 일을 잘 습득해서 잘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지요. 꾸준한 훈련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높여주고 처음에는 하지 못할 것만 같던 그 무언가를 드디어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실력은 훈련의 강도와 비례해진다는 사실이지요. 훈련을 많이, 오랜 시간, 또 세게 하면 힘들어도 그만큼 실력은 높아지지요.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믿음이 그만큼 커지고 강하게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때론 놀랍습니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스포츠 경기에서의 높은 실력이나 음악과 미술 등 예능에서의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재능들은 놀라울 뿐이지요. 그러나 김연아 선수나 조수미 성악가 등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결코 흉내 내기도 힘든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무시한 높은 실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생활, 예배생활은 물론이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남을 존중하고 온유한 성품을 갖고자 훈련과 노력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훈련, 전도훈련, 봉사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을 참 성도가 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찬송 찬송 썸머 스페셜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의 인생 과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편안하고 쉬운 것과는 반대의 개념이겠지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인 선수가 날마다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저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야겠습니다. 장차 주실 기쁨의 면류관을 그리며 신앙 훈련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예남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북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하면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

0: 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네.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네.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합동방송에다가 이 천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천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날마다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 풍파가 몰아닥쳐도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온 몸에 병이 찾아오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력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마음 평안에 평안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 좋은 여인으로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자기 집으로 모여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또 몸을 쉴 방을 준비해서 편히 쉬었다 가기도 그렇게 하면서 최종을 잘 섬기는 주님의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늘 이곳에 지낼 때마다 수넴 여인이 너무나 극진히 자신을 섬겨주기 때문에 하루는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는데 뭐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사환 기아시가 말합니다. 남편이 많이 늙었는데 이 가정에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이미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1년 후에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1년 후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이가 없이 그냥 둘이 그저 적적하게 지내던 가정에 누뚱이가 생겨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이소스 모험제일교회 이규성 장로님이 결혼한 지 23년 만에 53살에 첫 아이를 얻었는데 온 교회에서 막

박수를 치고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성경이가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눈만 뜨면 우리 애기 애기가 기쁨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수절기에 이 아이가 아버님 밭에 추수하는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가 놀래갖고 일꾼들에게 빨리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일꾼들이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안겨주니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엄마 아파 하다가 숨을 거뒀어요. 눈뚱이로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이 그네 품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수녀의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 태어난 이 늦둥이 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낙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아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절을 갈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기치 못한 슬픈 이별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반려견 1500만 시대라 가족같이 지내던 사랑하던 반려견이 먼저 생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져 파산하기도 하고 착하게 자라던 아이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정말 믿고 모든 걸 맡긴 사람이 배신해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진 절망의 시간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절대자 하나님께 나오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이방의 나라가 가서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불순종해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 말 하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문제 원인이 된 요나는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배에서 들어간 요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낙심하여 그 인생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서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권한으로 말미암아 야웨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야웨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니느웨 그 앞에 바닷가에 터놓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야웨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경 권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절망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중병에 걸려서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그 치료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자기 품에서 숨을 거두자 조용히 그 아들을 안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시면 늘 머무는 선지자님 그 방에 들어가 선지자님 침상에 누이고 급히 사원을 내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 앞에 엎드려 발을 부둥켜 안고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28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기하시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죄종의 발을 안고 눈물로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생기겠냐고 말했는데 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아들이 죽었습니까?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수넴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기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지시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기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달려가서 아이에게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사람이 만나서 인사하고 인사 나눌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그래서 기아시가 달려가서 지팡이를 얼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기아시를 따라 같이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제 엘리사가 일어나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자기 아들이 죽어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할 때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아예 교회에 발을 끊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주님께 더 달려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꼭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죄종과 멀어지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죄종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어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케아시가 먼저 달려가서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은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아마 따라갔다면 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이제 천천히 그 자기 아이들의 죽은 곳으로 가고 있었고 열왕기하 4장 31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뛰어갔다가 지팡이를 놔도 아이가 안 사니까 돌아와서 지금 아이에게로 오는 엘리사와 그 여인 앞에 말합니다.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쟁에 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집에 도착해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아이 위에 엎드리고 나니까 아이가 채찍을 하면서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채찍이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자와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이 떨어져 나가고 타락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배경에는 수넴 여인의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를 위해 만약에 달려갈 때 엘리사 선자가 보니까 급히 저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는데 뭐가 큰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한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달려가서 묻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까?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별일 없습니까?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를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오고 주의 평안함을 가져 줄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호레이셔 스페포드 씨의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분은 뉴욕 트로이시에서 1828년 9월 25일 날 태어나셨는데요. 그가 법학을 전문해서 시카고 유명한 변호사로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학 교수로 활동을 했고 노스웨스트 신학교의 이사와 운영위원으로도 섬겼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의 동역자로서 재정적인 모든 것을 담당하고 그를 열심히 섬기는 독신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연거푸다고 왔습니다. 1870년 그의 42살 나이에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4살인데 숨을 거뒀습니다. 아들 하나 딸 넷인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급성 전염병에 의해서 한나라로 갔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화재가 났습니다. 온 시카고가 잿더미가 되는데 그거는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과 대저택이 다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고 그가 섬기던 교회도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동무서자하고 뛰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안나 스페포드는 너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갖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이 악화되자 의사가 좀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마침 영국에서 무디 부흥사의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어 있어서 여보 우리 온 가족이 휴식도 하고 또 부흥에도 참석할 겸 우리 영국으로 갑시다. 그래서 아내와 내 딸과 본인이 같이 영국을 가도록 표를 예약을 했는데 그때는 다 배로 여행을 하던 때니까 본인이 같이 가기로 한 날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 먼저 부인과 내 딸을 먼저 보내기로 하고 1873년 11월 15일 뉴욕항에서 아내와 내 딸이 프랑스 호화여객선인 빌리드 아브르호의 승선에서 뉴욕항을 떠납니다.
제가 순조롭게 향해 하는

0: 하는 듯 했는데 출항한 지 7일째 되던 날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 철갑섬 록건호와 정면 충돌해가지고 12분 만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이 사고로 배 타고 있던 사람 3분의 2가 다 죽었는데 226명이 죽고 87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스포트의 아내 안나만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첫째 딸 애니, 둘째 딸 맥이, 셋째 딸 베시, 넷째 딸 다네타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영국 웨일스 카디프에 도착한 안나는 남편에게 짧은 전투 한 통을 보냅니다. 혼자만 구조되었음. 이 전보를 받아든 스페퍼드 씨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아내를 데려오기에 콧바를 배를 타고 대장을 건넙니다. 항해 도중에 선장이 찾아서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배가 지나가는 곳이 바로 내 따님들이 잠든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슬픔이 갑자기 몰려 들어와서 선실에 들어가서 밤새 하늘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열왕기하 4장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기 외동아들을 잃었는데도 평안하다고 고백한 수넴 여인이 그 믿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가판에 올라가서 그것이 펼친 바닷가와 거센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찬송을 짓습니다. 네게 탄생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1절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삶이 잔잔한 강처럼 평안할 때도 있고 거대 폭풍을 만나는 그러한 고난을 만나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어보니 파도치며 달려오는 그 거센 파도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저렇게 파도치는 것처럼 나에게 달려와도 주님 나와 함께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이 절을 짓습니다. 점막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에서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3절을 짓습니다. 내 지은 죄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었는데 뭉게구름 사이로 내 딸이 아파하고 손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패를 들어 4절 가사를 짓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스페퍼드 씨는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1881년 아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유대의 소년 엘리야호를 양자로 삼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를 섬기는 일에 그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아메리칸 콜로니 공동체를 세워서 고아원, 병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1888년 9월 25일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대체로 어떤 상황의 마지막 순간에 기적처럼 해결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조금 더 일찍 해결해 주시면 내가 괜히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한결같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릴 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다치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잠언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최고의 경지 경청,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는 한자로 성을 붙입니다. 바둑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기성이라 부르고 시인의 최고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음악에서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은 악성이라 부르며 인간의 최고 경지에 다다른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을 왕보다 더 높은 경지라고 추앙합니다. 그런데 성의 한자를 보면 가장 먼저 귀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왕을 씁니다. 한자의 뜻으로만 보면 먼저 듣고 다음으로 말할 줄 아는 왕보다도 높은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청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경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상한 심령을 위로할 때도 우리는 먼저 진심으로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경청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귀담아 들으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에게도 경청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경청을 잘하는지 물어보고 참고하여 행동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한웅재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 돈, 바로 금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의 왕좌, 내 인생의 운전대, 그리고 그 첫째 자리에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돈이 동시에 그 자리에 함께 공존하여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 이 돈, 이 물질은 중요하지만은 돈에는 언제든지 야누스의 얼굴처럼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리처드 포스터에 의하면 이 돈, 성, 권력은 그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왜곡되게 추구하려고 하고 집착하게 될 때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내다 보면 돈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도구화 시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용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하대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사람이 도구화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재물의 우상이 마음에 가득한가,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성경 CEV 버전에 보면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serve라는 단어를 썼어요. serve는 이 섬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다른 버전의 그 메시지 바이블을 보면 You cannot wor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섬기다라는 것에는 경배하다, 이 worship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 자체 이윤 추구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덧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섬기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돈의 물질에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돈 자체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이 건강과 같이 돈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입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바르게 벌고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돈을 무조건 타부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고 또 이 여름에까지 땀 흘려 일하는 이유도 수고한 만큼의 그 대가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노동과 수고로 얻게 되는 그런 물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돈은 문제가 아니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해 보니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돈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의 생각, 이 맨머니즘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돈을 탐닉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0: 머니가 제일 좋다.
1: 여러분,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의 직업 선택 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건은 첫 번째 적성 27.3%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수입 26%로 꼽았다고 합니다. 매년 그 수입에 대한 그런 퍼센테지가 올라가고 이제는 수입을 높게 보는 것이 직업 선택의 첫 번째 조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대학생 신입생들은 청년들은 의미 있는 삶을 당신은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과 아니면 돈을 벌어 잘 나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나는 택하겠습니다. 라고 과거의 학생들은 응답을 했는데 요즘에 그 MZ세대들은 의미 있는 삶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야죠. 편안하게 빨리 성공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초등학생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전에는 뭐 저희 어릴 때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장래 희망 적으면 대통령, 장군 이렇게 적었는데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망설임 없이 일 안 하고 편안히 돈 벌 수 있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1등이 돼요. 건물주, 초등학생이. 여러분, 어린 학생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된 것은 학생들 책임이 아닙니다. 기성세대들의 그런 책임입니다. 이 퓨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선진국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경제적인 그런 안정, 돈의 중요성을 다른 여타 인생의 가치들보다 매우 높게 인식하는 그런 나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OECD 국가의 선진국들은 뭐 사랑, 인내, 뭐 인생의 보람, 봉사 이런 데 이렇게 가치를 두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그냥 물질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또 친구지간에 가족지간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부부지간에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지간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인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어서 돈 문제가 걸리면 눈빛이 달라지고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그것을 우리로부터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뭐 주식 시세니 부동산 시세니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3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이죠?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저도 아주 나이가 많이 먹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88년도인가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그 시점으로 보릿고개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지금 요즘에는 학생들 도시락 안 삽니다만은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시락을 나눠 먹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힘께나 쓰는 친구들은 체육 시간에 애들 다 나간 다음에 남의 도시락 까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경험한 일이 있어요. 예로부터 이 6.25와 이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사였습니까?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어저께 제가 뭐 말씀 준비하다가 이 점심 좀 늦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늦게 이 앞에 나가서 뭐 식사 하나, 이 백반이라도 먹어야겠다. 그러고 나가는데 이 청년들 몇 명 만나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식사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이미 식사했나봐요.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식사 이미 했나봐요. 여러분, 이 제3세계 국가에서는 아직도 밥 굶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커피값만 줄여서 후원해도 NGO 단체에서 뭐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그 미물도 먹이시거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직장에서 땀 흘려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계속, 아버지, 오늘 집에서 저희들 저녁밥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먹을 수 있지. 점심에 또 전화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집에서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녁은 당연히 준비되지. 우리 집에 쌀통에 쌀이 적든지 부족하든지 내가 너희들 식사 책임지지 않겠냐. 이 부모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 아버지, 영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믿음인데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깊은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 노동도 해야 되고, 사무실에서 펜대를 굴리며 일해야 되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일해야 되고,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영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의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나 용쓰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하죠.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좀 목돈이 생기면은 어떻게 좀 재테크를 해서 이 돈을 좀 불려볼까 걱정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 문제로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이 바로 그러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기도함으로 구할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필요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의 삶의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면 사람의 마음은 그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잘 먹고 더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뭐 저도 뭐 맛집에 가면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허름한 식당은 절대 안 가려고 그래요. 조금 더 쓰고 무리해서라도 좋은 식당에 가서, 뭐 일부러 폼 잡고 이쑤시면서 나오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허세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자기가 맛집 가고 싶어서, 아, 오랜만에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맛집에서 맛있는 것좀 먹어야겠다. 좋은 거예요. 소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을 의식해서 허세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런 삶의 소소한 기쁨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체면 문화 속에서 살아가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다른 사람의 그런 시선을 생각해서

그래서 어떤 위신을 생각해서 소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없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소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소비하고 있는 것들은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것들을 지금 다 소비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전동 킥보드, 스마트 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로봇 청소기,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런 것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을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최첨단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을 김밥과 라면으로 때우면서 돈을 모아서 기어코, 맥북 에어나 아이패드를 사서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만 그 허전한 마음이 풀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터넷, SNS 통해서 이 광고가 뜹니다. 또 새로운 물건이 나왔네. 저기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겠네. 자꾸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저 물건을 사야 될것 같고. 저 알지 못하는 저 아줌마처럼 저기 가가지고 저 음식을 턱 하니 그냥 맛있게 먹고 나도 사진을 떡 하니 찍어서 올려야 될것 같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매스 미디어의 순기능도 있지만은 이 SNS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겉을 치장하는 어떤 물건이나 입는 옷만이 아닙니다. 요즘 남성들도 꽃미남, 꽃미남, 그래서 성형을 한다고 하지만은 요즘 젊은 여성들을 보면요. 송구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서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하도 성형을 해서 못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딸이 서울에 어디 좀 잠깐 갔다 온다고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집에 왔는데 누구세요? 딸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 하나 더 보태면은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 누구냐 하셨다는 게이 원판불변의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영향이 오늘날에 우리들 가운데 너무 성큼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트렌드에 너무 뒤처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민감한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미디어의 그런 역행적인 측면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성들도 그렇지만 여성들도 그렇죠. 특별히 명품 옷을 또 입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명품 가방 하나씩 좀 들어줘야 뒤처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기준에 국내 명품 시장은 사진에 보면 21조 원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의해서 우리는 한 중위권, 6, 7위권 정도 되지만은 1인당 명품 소비액은 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는 2등은 절대 안 해요. 1위입니다, 1위. 이 명품 가방의 구매 현황을 보면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가방은 가격이 계속해서 또 인상이 된다고 하네요. 인상돼도 그냥 질른다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거예요. 출고 당일날 대기줄이 저렇게 그림에 보듯이 사진에 보듯이 쫙 쓴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베블런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베블런 이펙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명품 구매는 여러분들 좀 중견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좀 보상 차원으로 내가 이 정도 고생했는데 명품 하나 좀 사는 게뭐 어때? 사는 것은 다 엑스큐즈가 되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오히려 20대, 30대의 명품 입문이 우리나라는 크게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살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명품을 지른 다음에 갖게 되는 그런 기쁨이 며칠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SNS 이 발달로 인해서 있는 그런 악영향들을 기억해야 돼요. 청소년들의 경우는 우울증과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청소년들이 그것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SNS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은 우울증 위험이 약60% 높다고 합니다. 또한 SNS 사용이 1시간 들어갈 때마다 우울증의 위험이 약 계속해서 13%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위험이 72% 증가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는

친구들의 어떤 좋은데 여행 갔다 온 그런 사진들, 그리고 명품을 사서 그 플렉스 하는 것들, 또 외모를 바꾼 것들, 좋은 성적을 가지고 대학과 대학원에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런 사진들,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손잡고 여행 간 사진들,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나만 뒤처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소유도 없고, 애인도 없고,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 없는 것 자체보다 없어 보이는 것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서 입어보고 하지만 계속 마음이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끊임 없는 비교의식으로 마음이 더 허전해지고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 이 명품이란 것은 이 재벌이나 부자들은 잘안 산다고 그래요. 물론 사서 갖다 주는지 몰라도, 예, 다몇 개씩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요즘 개념 연예인들이나 이 개념 재벌들은요, 이 하이엔드와 명품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스탠다드 한다는, 하는 걸 추구한다고 그래요. 빌 게이츠 보세요. 이 카시오 시계 하나 딱 차고 나오잖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도 의전시에 삼성차를 타고 다닌 것이 아니라 국산 현대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똑똑한 사람들, 사실 그중에는 소박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가진 거다 팔아서 그것을 1년 내내 아르바이트해서 거기에 몰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젊은 세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들 얘기입니다. 명품 들고 다닌다고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래잖아요. 울리잖아요. 명품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을 버려야 명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중요한 장면인데 못 들으셨나 보다. 예, 앞을 보세요. 명품을 버려야 명품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세요. 명품인가, 명품 아닌가. 예, 자체 발광하는 게 중요해요. 자체 발광. 예, 우리는 그냥 자체적으로도 그냥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가, 여보, 너무 고생했는데, 결혼 몇십 주년 기념일인데, 뭐 명품 사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유, 내가 이 외모에 명품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보. 이렇게 해서 뭐 거절하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이 정도는 살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사실 당차게 나는 이 정도는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명품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세상이 소유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다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진 명품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버리지 마세요. 잘 쓰세요. 근데 앞으로는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삭발 수도단에서 청빈한 삶을 산 그런 프란체스코처럼 모든 재물 버리고 다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어깨 힘주고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포장에 너무 열을 올리는 인생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둡니까? 물질을 던질까요? 그것은 아니라, 우리가 여행 갈 때, 혹은 필리핀 선교지에 갈 때, 이게 환전을 하듯이 영적 환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환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준 그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영적으로 환전되어 하늘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한 1,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 어려운 분이 오히려
자신의 장례 비용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분들 도우라고 그것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다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음의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돕는 일들이 있었고 최근에 우리 당회원들과 남녀성교회 회원들이 또 수술 이후에 어려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에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명품교회에 가깝게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락교회는 명품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유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성산에 두고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의 어려움을 보고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나눔이 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부한한 이들, 고아와 가부도 함께 부족한 것 없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샬롬의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드림과 나눔의 기쁨이 충만한 근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락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21-8800번 안락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선하신 모든 계획하심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백성 가운데 높임받게 하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을 위한 온 국민의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저 38선 장벽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열방의 힘이 아닌 남북 간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대화와 노력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하는 도구로 통일된 이 민족이 높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만 노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길이 보이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찬양했죠.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은 좋은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이 아침,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 함께 품으며 기쁨으로 아주 특별한 아침 출발합니다.

네, 옹기장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함께 나누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게 겸디 김겸피디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죠. 기쁜 날에는 감사의 고백이 되고 힘든 날에는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기뻐 받으시죠. 오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 어떤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길 원하실까요? 오늘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 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주 특별한 라이브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지금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서울에서 청주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데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집사님 함께 보셔서 색소폰 연주 라이브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고백하는 귀한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은 찬양이라고 보내주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도 열려있어요. 지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부산 채널 설정하신 후에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찬양이라고 남기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나누고 잠시 후에 임유리 집사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0: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라이브. 네,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을 맞이해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색소폰으로 많은 분들을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지사님과 오늘 함께할게요. 이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에 사상에 있는 감전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현재 야마하 뮤지컬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색소폰 연주자 임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임유리 집사님과 함께 저희가 진솔한 이야기, 또 신앙의 이야기 나누고 또 특별히 색소폰 라이브 연주 찬양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임유리 집사님, 많은 분들이 지금 집사님이 방송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인사를 나눠주고 계세요. 아. 서울에 사는 승냥이가 유리님을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5692번님 들어오셨고, 또 지금 광주에서, 청주에서 우리 9123번님은 이렇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임유리 지사님과 이렇게 함께 하는데, 실은요, 방송 가족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연주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네, 부산 사직 야구장에서 애국가 연주부터 해군 해병대 위문 공연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연주해 오셨는데,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부산 하면은 야구의 도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사직 야구장에서 애국가 연주. 네. 어떻게 하시게 된 걸까요?
1: 제가 재작년까지 이어서 사직 야구장에서 이제 두 번 정도를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아시는 분 통해서 네, 연주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긴 했지만은, 좀 색소폰으로 하는 연주, 애국가 연주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 관계자분이 네네. 계셔가지고 직접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네. 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한번 더 네.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0: 좋습니다. 혹시 내가 사진구장에서 색소폰 연주를 들어본 것 같아 하신 분 오늘 한번 나타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의 무대가 있으시다면 어떤 무대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사직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연주했던 기억이 가장 떨리고 제일 특별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는 한 군데를 더 꼽자면 해병대 이제 그 위문 공연을 제가 그 군악대들이랑 같이 협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태어나서 가장 연주하러 멀리 갔던 적이 있습니다.
0: 어느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1: 연평도라고요.
0: 세상에. 네. 부산에서 정확히 대각선으로 올라가야
1: 맞습니다.
0: 있는 연평도.
1: 네. 차 타고 6시간, 배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를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살면서 색소폰을 불지 않았으면 언제 한번 연평도를 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연평도 전국 곳곳을 지금 다니시는 임유리 지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 여기 보면요. 청주에는 승냥이가 응원하고 있어요. 인천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임유리 집사님의 팬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실은 우리 임유리 집사님께서 너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1: 네.
0: 채널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1: 임유리 색소폰입니다.
0: 직관적이네요. 네. 임유리 색소폰 유튜브,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국에 이제 곳곳에 많은 분들과 소통해오고 계시는데, 누적 조회수가 무려 7천만 뷰. 네. 7천만 뷰가 넘어도 실은 대단한 건데, 7천만 뷰가 넘는 누적 조회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아무래도 제가 조금 노래하듯이 편하게 전해드리는 그 점이 몇 번이고 다시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0: 연주지만
1: 말하듯이 노래하듯이 표현하는 게.
0: 네. 실은 노래를 말하듯이 한다라는 네. 표현은 실은 많은 분들이 써서 들어봤지만 연주를 노래하듯이라는 네. 표현은 또 새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 임윤희 지사님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듯 연주하는 우리 임윤희 지사님의 첫 찬양. 찬양은 실로암. 찬양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또 고백하시면서 거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유리 집사님의 실로암 색소폰 연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임유리 지사님의 색소폰 첫 찬양, 실로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0932번님께서요. 임유리 지사님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덕분에 이 아침이 특별해집니다. 색소폰 소리 너무 달콤해요. 응원하고 있어요. 그랜마에서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주하는 우리 유리 집사님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응원의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찬양이라고 함께 고백해 주셔도 좋고요. 특별히 오늘 임유리 집사님의 이 이름 글자를 따서 삼행시를 한번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유리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해서 삼행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 마치기 전에 우리 유리 집사님께서 가장 마음에 든 삼행시 뽑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실로암 첫 찬양 함께 나눴는데 실은 이 찬양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찬양이죠?
1: 맞습니다. 네. 네.
0: 안 그래도 그 실로암 찬양 들어가자마자 우리 1815번님께서 아 실로암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 연주를 듣는데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하듯이
1: 네.
0: 그리고 뭔가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흥미나게 하게끔 하는 듯한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런데 궁금해요.
1: 네.
0: 색소폰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하게도 저희 아버지께서 색소폰을 하세요.
0: 오.
1: 그래가지고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색소폰이란 악기랑 색소폰 소리를 접하면서 네. 자라왔고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색소폰 악기

0: 음악에는 관심이 없고 어릴 때부터 이제 피아노도 치고요. 기타도 조금 다룰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음악이랑은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조금 멀어지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색소폰 학원을 차리게 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에.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도와드리려고 학원에 갔다가 우연히 연습실에 걸려있는 색소폰을 보고 이게 리코더랑 운지법이 똑같거든요.
1: 아, 정말요?
0: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무심코 불어봤어요. 네. 그 모습을 보시더니 아버지께서 너 색소폰 한번 배워볼래?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때부터 시작한 게 지금 평생 반평생을 지금
1: 세상에.
0: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취미로 아마 아버지께서 추천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색소폰의 매력에 제가 빠져가지고 학교를 이제 대학교를 전공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제가 색소폰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1: 야, 실은 임윤희 지사님의 연주를 들으면 색소폰의 매력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퐁당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처음 아버지를 통해서 색소폰 소리를 접하게 되고 우연히 벽에 걸려있는 색소폰을 연주해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거의 동역자와 같은
0: 맞습니다.
1: 친구와 같은 색소폰인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색소폰의 매력을 우리 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0: 저는 색소폰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악기가 색소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는 기쁜
1: 소리
0: 톤으로 네. 연주가 가능하고요. 정말 슬플 때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악기가 저는 정말 색소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색소폰 보시면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되실 거예요. 속이 후련해지실 겁니다. 그게 정말 가장 큰 색소폰의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닮아 있는 네. 악기다.
0: 네. 그래서 감정 표현이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표현이 가능한 악기라 가지고요. 네. 스트레스 받으실 때 뭐 굳이 노래방 가서 노래하시지 말고 네, 색소폰 부시는 게 더 건강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 나눌 때 찬양의 고백이 기쁜 날에도 힘든 날에도 하는 고백이다 했는데 이 색소폰이 어쩌면 또 이 찬양을 하기에
0: 딱이네요.
1: 적합한 악기다.
0: 네, 네.
1: 내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유리 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실은 연주 때마다 그리고 여러 행사 때마다 또 우리 가족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신다라고 들었는데
0: 네.
1: 지금 이 자리에는 함께 하진 않지만 오늘도 아드님과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방송에 같이 있을래 했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면서 지금 밖에서 이 방송 듣고 있을 건데
0: 네.
1: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함께 하는지 또 함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국 각지로 멀리 행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일하는 데 이제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편하게 좀 더 일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가족분들이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다 배려해 주세요. 뭐 신랑은 그 연차까지 내주면서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안 될 때는 옆에서 이제 시부모님께서 또 아이를 봐주시면서 가서 활동하라고 연주하라고 해주시고 또 아무래도 저희 엄마 아빠께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색소폰을 시작하게 해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많이 밀어주세요. 뭐 물질적인 거 그리고 정신적인 거 네. 그리고 큰 후원이 되어주시고 가장 큰 이제 힘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의 선생님이시자 정신적 지주이시자 또 믿음의 또 아버지이시자
1: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전국에 계신 곳곳의 성도님들께서 우리 임윤희 지사님의 색소폰 찬양의 고백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도 받으시고 또 은혜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향해서 한 말씀 나눠주시면 어떤 말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0: 저도 표현에 조금 약한 스타일이어가지고요. 네. 늘 고맙다는 말은 못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훨씬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 서운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활동할 수 있게

0: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잔소리하지 않고 밤늦게 들어오거나 밤을 새고 들어와도 잔소리하지 않는 신랑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1: 네. 아마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겠죠?
0: 그렇겠죠.
1: 네. 조금은 쑥스럽게 전한 네. 고맙습니다라는 이 말 속에 참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자, 근데 다양한 곳에서 연주하시고 또 다양한 곡들도 연주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공연과 또 교회에서의 찬양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교회 찬양이나 특송을 하실 때 네. 이 색소폰과 함께 하시면 어떠세요?
0: 아무래도 일반 공연은 다 같이 이제 즐기는 흥을 돋구는 그런 공연에서 사실은 제가 돋보였으면 하는 그런 행사에 제가 많이 초대가 돼요. 네네. 특별한 이제 색소폰 하시는 분들에게서 제가 게스트로 가기 때문에 항상 제가 주인공인 공연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교회 찬양이나 특송을 할 때는 그런 공연보다는 더 많이 떨리는 이유가 거기에 계신 사람분들,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늘 일반 공연보다 긴장감이 한 두 배 이상 됩니다.
1: 오히려 조금 더.
0: 네, 정말이에요.
1: 네. 긴장이 더 되는.
0: 그렇죠.
1: 하지만 또 은혜는 더 배가 되는.
0: 아, 그렇죠. 연주를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갔다가 네.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가 찬양 연주할 때는 대부분입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임윤희 지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상상을 해봤는데 앞서서 일반 공연은 내가 조금 더 드러나는
0: 그렇습니다.
1: 혹은 이제 그냥 흥이 나게끔 독주의 느낌이 강하다면
0: 네.
1: 뭔가 교회나 교회 찬양 그리고 특송의 자리에서는 성도님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0: 네, 네, 맞아요.
1: 우리가 다 같이 올려드리는 하나의 또 합창곡이 되지 않을까
0: 네, 맞아요.
1: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앞서서 색소폰이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닮아있는 악기다
0: 네.
1: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임윤희 지사님의 찬양의 그 연주와 성도님들이 분명히 앉아서 가만히 계시겠지만 입술을 또 고백을 하실 거잖아요.
0: 네.
1: 그런 고백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찬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지금 이 자리도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마다 이 찬양의 은혜가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592번님께서요. 신랑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시면서 지금 삼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우리 유리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
0: 임마누엘 하나님
1: 유
0: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1: 리
0: 리드해 주세요. 아멘.
1: 임마누엘 하나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리드해 주세요. 이렇게 4592번님께서 남겨주셨고 우리 또 1815번님은 또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이번에는 지사님께서 운 켜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0: 임
1: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0: 유
1: 유일한 구원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0: 리
1: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우리 1815번님의 믿음의 고백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임윤희 지사님을 향한 응원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5154번님은 전북 완주에서 고추타면서 듣고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오늘 요즘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아침 일찍 지금 일하러 나가신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서둘러 두 번째 찬양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이번 두 번째 찬양 어떤 찬양 준비하셨을까요?
0: 제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렸던 믿음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다들 공감하시는 가사 가지고 있는 은혜라는 네. 곡 준비했는데요.
1: 네.
0: 다 같이 들으시는 분들 다 같이 함께 불러주시면 너무 뜻깊고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두 번째 찬양 은혜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임윤희 지사님의 색소폰 연주 잠시 후에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우리 많은 분들 우리 유리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거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믿음의 찬양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975번님께서 너무나 가슴을 울리는 연주 소리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유튜브 바로 검색했어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함께 하시면서 임유리 유튜브도 임유리 색소폰도 함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남겨주시거나 혹은

임유리 이렇게 각 한 글자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잠시 후에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은혜 우리 임유리 지사님의 색소폰 연주로 만나볼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라이브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지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앞서서 임유리 지사님의 색소폰 라이브 연주 은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찬양이라고 함께 나눠주시면서 오늘 받으신 은혜의 화답의 표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임유리 지사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또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임유리를 활용한 삼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부산 채널로 들여오셔서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메시지로 실시간 메시지는 다른 분들이 보내신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맞아요 맞아요 유리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어요. 또 9509번님께서 임연희 지사님의 색소폰 연주와 이야기 참 좋습니다. 파이팅이에요 하시면서 또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실은 앞서서는 색소폰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또 그런 이야기 나눴다면 이번엔 조금 믿음의 이야기 또 신앙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실은 큰 육신의 어려움 고통을 겪으신 시간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만나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네, 저는 이제 21년도에 아주 큰 질병을 얻게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0: 네.
1: 지금은 물론 이제 건강하게 다 회복을 했지만 그 시간이 제 삶에서 아마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치료하고 수술하는 과정이 한 1년 반 정도 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0: 네.
1: 앞에 제가 연주했던 은혜라는 곡이 그때 처음 들었던 찬양이에요. 사실은 제가 색소폰을 불고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전해드리거나 즐거움을 전해드리긴 했지만 사실 색소폰이라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은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너무 참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나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찬양을 한 곡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곡이 은혜라는 곡이었는데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한 40분 동안을 울기만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물론 이 노래가 주는 이 찬양이 주는 마음의 위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반성을 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제가 정말 여태까지 너무 감사하게도 다 평탄하게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제가 살아왔다는 것을 그때 정말 뼈저리게 제가 느낀 날이 있습니다.
0: 네.
1: 병원 로비에서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여태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믿고 교회도 그냥 겉모습으로만 다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고요. 또 좋은 분들을 만나서 같이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그냥 말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성경 읽는 방법이 달라진 게 그전에는 그냥 책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이렇게 아프게도 하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 알고 싶어서 시작한 성경 공부. 네.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목사님 통해서 전해 듣는 그 말씀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0: 하면서 그런 아팠던 질병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 2, 3년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21년도 하면 실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였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폐쇄된 환경이었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의 한 곡을 시작으로 우리 유리 지사님을 만나주시고 길게 2,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시면서 이제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위로자로 또 찬양의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계시는데 그러한 일을 겪고 난 후에 삶과 연주, 삶 속에서는 아까 이제 신앙 그 성경 공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면 연주의 자리에서는 또 변화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0: 그럼요. 굉장히 크게 연주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도 정말 내가 돋보여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늘 했었는데요. 그 일을 겪고 난 후에는 가장 큰 거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정말 작은 상처, 작은 질병이라도 저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저 사람이 겪고 있는 평범하지 못한 그 하루가 얼마나 안쓰러운지를 제가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연주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겪어온 길을 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연주는 누구나 그 감정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내가 찬양으로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정말 연주하는 데서 제 삶은 많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1: 그래, 지사님의 고백에서 기억에 남는 표현이요. 평범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는 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
0: 맞습니다.
1: 네, 우리 지사님의 연주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도 어쩌면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큰 위로가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앞서서 색소폰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사람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리고 잘 전달하는 악기다라고 하셨는데 전도의 방법으로 또 색소폰은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0: 일단은 보기에도 이제 너무 번쩍번쩍하기 때문에요. 지나가던 사람이든 방송을 통해서든 일단 시선을 한번 딱 멈추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색소폰 소리를 한번 듣게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가사를 전달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하는 표현을 색소폰에 담아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색소폰이 그 멜로디로 전달하는 그 마음의 온도는 색소폰만큼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색소폰 악기가 되게 최고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때로는 찬양의 가사조차 부담스러운 분들께 이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 이 선율을 통해서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악기. 오늘 임유리 지사님과 함께하면서 제가 또 색소폰을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0: 너무 좋습니다.
1: 이렇게 스물스물 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매력적인 악기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5139번님께서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임유리 지사님 유리처럼 빛나는 임유리 지사님 리본처럼 끈끈하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리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리본이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리본도 있지만 영어로 리본 R-E-B-O-R-N에서 다시 태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0: 그렇네요.
1: 네, 같은 발음을 활용해서
0: 네,
1: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5139번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샵0933번으로 응원의 메시지와 또 삼행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유리 씨사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색소포니스트로서 어떤 연주자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0: 물론 이제 연주를 잘하고 그죠? 유명한 연주자가 더 되었으면 좋겠지만요. 물론 더 연주로 유명해지면은 그만큼 영향력이 높아질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제가 색소폰으로 이제 찬양의 삶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같이 우리 믿는 성도님들과는 함께 기쁠 때는 기쁨을 나누고 슬플 때는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연주자로 정말 살아가고 싶습니다.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요.
1: 아유,
0: 정말 네, 제 마음속에 소망이 네. 진짜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실사님이 겪으신 또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뻔한 표현이지만 뻔하지 않는 네.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품고 계신 비전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TV에서만 보던 선교 사업 그리고 이제 아이들 돕기를 컴패션 네네. 아시죠? 네, 컴패션을 지금 아이 한 명을 이제 양육을 해서 제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연주로 우리 나라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말 각 세계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연주는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도 어려운 나라가 있는 그리고 또 제가 후원하고 있는 탄자니아에 가서 한번 연주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할 수 있는 날이 네. 오도록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곧 올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임유리 지사님의 연주를 통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중 힘든 마음으로 또 하루를 맞이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집사님의 표현으로 네. 여러분들께 어떤 위로 전하고 싶으실까요?
0: 제가 은혜 가사를 통해서 느꼈던 감정처럼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그 고난의 시간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연단을 하신다는 말씀이 그 처음에는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목사님이 기도하러 와주셨는데 정말 화가 났었어요. 내 마음도 모르면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는데 겪어보니까 그 시간이 없었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다. 가까이 가지 못했으면은 이 행복한 이 삶을 복되게 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드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 네, 만약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임유리 지사님의 색소폰 찬양 연주 함께 하시면서
0: 아멘입니다.
1: 네, 내가 연주를 통해서 그래도 한번 기억해 볼게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마지막 찬양 한 곡 더 준비하셨잖아요.
0: 네.
1: 어떤 찬양 준비하셨을까요?
0: 저는 늘 가사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주를 준비하는 편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 안에 여러분들의 소망과 제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아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1: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임유리 지사님과의 만남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오늘 방송 들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응원 보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찬양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산에서 배출한 부산에서 나고 자란 하나님의 연주자이세요. 그래서 꼭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릴게요. 계속해서 8시까지 찬양이라고 보내주세요. 찬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임유리 시사님의

0: 색소폰 연주 청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보금지기 겸디 김견 PD였고요.
1: 네. 하나님의 색소폰 연주자 임윤이었습니다.
0: 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3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다윗의 삶 1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번의 시간 동안 우리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리에서 그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마지막 걸음, 다윗이 실제로 왕국의 문턱을 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 순간, 성경은 매우 대조적인 두 가지 사건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신 것과 동시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점점 낙심과 분노에 사로잡혀갔고 결국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왕이 이제는 자신의 신하들 앞에서조차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 사울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다윗은 왕궁의 문을 두드리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들에서 양을 치고 홀로 있을 때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울의 신하의 입을 통해 다윗을 위한 문을 여셨습니다. 신하는 어떻게 다윗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베들레헴 인근에서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 있던 소문, 곧 성실하고 신앙 좋은 청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신실함은 이미 소문이 되어 왕국 문턱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어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잠언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음악이 가진 신비한 힘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음악치료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던 환자가 잔잔한 찬양이나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평안을 되찾는 경우를 봅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기름 부으신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갈 때마다 사울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섬김이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자리에 놀라운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치유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한번 청중이신 하나님을 향해 연주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재능을 가장 필요한 자리에서 가장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스스로 애써서 기회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중요한 문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를 통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추천이 들어오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목격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들에서 성실했기에 왕궁에서도 그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기 위해 스스로 애쓰는 대신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다윗은 왕궁문을 두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들에서 자신의 목을 다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기회를 억지로 만들려 애쓰기보다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히 준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시고 필요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작은 재능을 갈고 닦으십시오. 다윗의 수금 연주는 왕궁에서 처음 배운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익힌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용히 갈고 닦는 그 재능과 습관이 언젠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 재능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갈고 닦은 것이라면 반드시 쓰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셋째, 나의 섬김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작은 연주 하나가 사울의 괴로운 영혼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위로의 말 한마디, 작은 친절함 하나, 그 섬김 하나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회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넷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다윗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들판이든 왕궁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스펙과 인맥을 쌓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이다. 다윗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화려한 배경이나 인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들판이든 왕궁이든 중요한 것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 위해 스스로 애쓰기보다 오늘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그분이 친히 문을 여실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신지를 보고 있습니다. 슬픔에서 부르심으로,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이신 자리에서 기름 부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열리는 문으로 이어진 이 여정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지난 10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도
다이

0: 우리가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문을 열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이 예배하신 때를 신뢰하며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주신 작은 재능과 섬김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소망과 회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324-5958번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8월 9일 주일 오후 10시 50분 더원교회에서 블레싱 행복 축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07-1341-461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본부가 8월 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8.15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부교총 대표회장 김형근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8513-069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기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심장은 주님께 올려졌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꾸 반복합니까? 왜 자꾸 한번 했으면 됐지? 왜 예배 때마다 합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왜 날마다 반복합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니까. 이거 학력고사, 뭐, 이건 뭐,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학력고사라는 말을 통해서 연식이 폭로가 되면 수능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매주일, 매 예배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눈 뜨고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눈 뜨고. 눈 뜨고 하니까 싱거웠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다 암송하고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 눈 뜨고 하라니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적재하는 교회들이 눈 뜨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주문처럼 그냥 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에 거기 부딪혀가지고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눈을 좀 뜨고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은 좀 우리가 눈을 뜨고 좀 계속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그것은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우리가 암송을 잘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행간에 숨겨진 의미들 말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전체로는 다섯 번째 크레도라는 이 크레도 12개의 크레도가 있어요. 그중에 다섯 번째 크레도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다섯 번째라고 그랬는데 다섯 번째 고백이 뭔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이 부분 장사된 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전반부를 좀 살피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들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그런데 그때 마띠아를 뽑으면서 사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고백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술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막 나가서 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각국 방언으로 설교하기 시작했고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사도들의 외침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과는 달리 사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못 살게 하고 사도들을 조롱하고 사도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장 싫어한 것은 뭐였을까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나와 사두개인들에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뭐였습니까?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사도신경 사도행전을 쭉 지금 훑어가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 그 주제를 가지고 부활을 전하는데 부활을 전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들을 정사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한 사람의 사도가 더 있어요. 정사도가.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플러스 사도 바울, 이들만을 우리가 사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들은 지금 전하는 것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전할 때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대적자들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 여러분 바울 신학이 굉장히 깊거든요. 물론 바울 신학의 핵심 가운데 뭐 주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 은혜의 신학도 있고요. 십자가의 신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 십자가와 부활인데 특별히 이 부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바울 신학, 바울의 이 13권의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네. 반대로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사도들은 집중적으로 부활 신앙을 계속 전하고 있고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가? 언뜻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장사 지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끝냈다는 얘기예요. 끝냈다는 얘기예요. 장사 지냈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공격하는 자들은 뭡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심을 가지고 왜 그것만 공격하니? 동정녀에게 탄생한 그 이야기는 그럼 이해가 되니?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그러면 이해가 되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니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하필이면 이 부활에 대해서만 이렇게 공격하느냐. 그들이 공격할 포인트가 너무 많거든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부활 말고 딴 것도 전부 다예요. 모든 것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부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까?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바울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악한 것들도 지능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한꺼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급소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급소가 뭐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 부분을 쳐서 그게 무너지면 그냥 기독교는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대적자들이 공격을 받을 때 부활이 사실이 아닌가 봐. 고린도 교회에 그런 공격이 있었거든요. 부활이 사실이 아닌가 봐. 여기저기서 웅거리니까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어떤 심정으로 거기 슬슬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우아한 척하면서 말이에요. 뭐 그것 좀 뭐 이해할 수 있지 않아? 뭐 그거 사실이 아니라면 어때?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야말로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폭망이에요. 폭망이라고요. 부활이 없다면 죄송한데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잘했는데 폭망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저도 폭망이고 여러분도 폭망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폭망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더운 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오실 때. 근데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폭망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쉬면 얼마나 좋은데 말이에요. 저 뭐 해운대 바닷가나 뭐 거기 보니까 물반 사람 반이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더웠으면 말이죠.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냥 다 헛된 거예요. 이 세상뿐이라면 얼마나 우리 억울한 분 얼마나 많아요. 놀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청년 시절 저도 온전히 교회에서 보냈거든요. 온전히 교회에서 보냈어요. 심지어 대학을 갔는데 거기 가서도 사실 제가 뭐 딱히 그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 선배한테 붙잡혀가지고 1학년 때부터 붙잡혀가지고 SFC에 들어가가지고 전혀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붙잡혀가지고 4년 내내 신학생처럼 예, 우리 그 선배들처럼 아주 좀 예, 특별했거든요. 특별했어요. 그래서 공과대학을 다니면서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말이에요. 학생회관 가가지고 큐티하고 그분들이 지금 교회에 다 뭐 예, 너무 잘 섬기고 우리 교회도 지금 계신데 선배님도 계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축제 때 그 축제 때 얼마나 대학 축제가 재밌어요. 근데 저희들은 찬양 축제였어요. 축제 때. 축제 때 뭐 파트너도 오고 뭐 이러잖아요. 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폭망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가운데 20대, 30대, 40대 혹은 10대 주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들. 주님 영광에서 온전히 바친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이.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많이 되냐라고 하는 그 대적자들을 말해 솔깃해가지고 마음 뺏가지고 돌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내용은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혹시라도 누가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아무리 점잖해도 이 대학면에서는 고개라도 끄덕이지 마세요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건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될 진리. 이게 우리 아킬레스건이고 급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설명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기독교를 얘기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공격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것인가. 뭐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성이나 뭐 여러 가지 논리와 상식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물론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자존심 지킨다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한번 붙어보자 이러면서 네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상식 세상의 어떤 흐름 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인이 아니라고요. 메인이 뭔가?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인이 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보는 첫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습니다. 바울 공부 많이 한 거 아시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옥스퍼드 그 이상의 학교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특별한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논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예요? 고백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의 어떤 상식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뭐예요?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네 사랑한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설명 가능하지만 예, 이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열두 제자들 봤어요. 사도 바울은 영으로 부활하신 분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영으로. 사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보았고 어떤 도마 같은 이는 만져보았고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그게 사도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만났고 뭐 그랬지만 이 부활하신 걸 증거하려고 뭘 좀 자료를 준비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 인증샷이라도 하나 남겨놨더란 말이에요. 아니 문서에 좀 기록을 해놓든지 말이에요. 증거물을 남겨놓든지 무슨 공증이라도 좀 받아놓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데 예.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우리 긴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뭘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 500의 형제들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들이 그저 감사하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랬을 뿐 무슨 증명하려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 왜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체험했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는 것이죠. 빈무덤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논증할 거리가 전혀 아니니까 그냥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사셨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본 사람들의 이야기. 봤으니까, 봤으니까. 이게 사도들에게 신앙을 전수받은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어떻게 증거할 거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사단은요. 사단은 마귀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교활하게 뭐 세상적인 것 가지고 과학적인 것 가지고 논리적인 것 가지고 상황적인 것 가지고 흐름을 보라고까지 얘기하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실제로 부산에는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믿어요, 여러분. 서울은 조금 많아서 100명 중에 한 20명 믿어요, 여러분. 숫자가 적죠. 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세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오는데 그때 이 공격 앞에서 우리가 대응할 모습은 어떤 거냐. 딴 거 없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나는 우리 주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물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사도들이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도들의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어떤 이가 와서 예, 막 신앙을 흔들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니? 예수 믿는데 사업이 왜 안 되니? 예수 믿는데 왜 슬프니? 예수 믿는데 왜 절망이 찾아왔니?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서 막 흔들고 고백 막 우리를 막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그 조롱하고 우리를 이렇게 희롱하고 우리에게 공격해 올 그때 여러분 저는 통쾌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뭐라고 해도 나는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우리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나는 믿어. 삶의 힘든 자리에 있을 때 마귀가 얘기할 줄 몰라요. 너 지금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너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제대로 된것 같아?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공격해 올 거예요.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우리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나는 믿어. 그 고백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대적의 공격들 능히 물리치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어떻게 증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고백하자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공격하고 조롱하고 뭐 그랬는데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꼭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까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멋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다고요. 제 아무리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반박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스토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라고 말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에 실패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아프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망했고, 그렇게 실패했고, 그렇게 무너졌고,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낙심했던 사람이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도망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증거자가 됩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다. 나는 우리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에요. 도망자고 실패자고 그런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그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들의 신앙,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살고 그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울리치 갈 때도 우리 아마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한테 갈 텐데 여러분 우리의 전설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딴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승리했는지 그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가장 강력한 선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근데 원문에는요. 여러분 사도신경 제일 앞에 한번 보면요. 거기 밑에 각주가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 빠져 있는 게 음부에 내려가셨다 혹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좀 영어 성경에도 있어요. 영어 표현도 있고 뭐 원문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음부에 내려가셨다 혹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셨다고 하는 표현에 좀 부담을 느꼈어요. 사실은 학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좀 빼놓긴 했습니다만 사실 원래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부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황일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부활신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가 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고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거기서 일어난다. 그것이 나는 우리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서 두려워해요. 뭐야? 쟤들 뭐야?

0: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뭐 유튜버들이 얼마나. 사실은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신앙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 구소련 그 철권의 통치 아래서 말이에요. 오픈돼가지고 1990년 해빙이 되고 예. 문을 가서 열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한 무더기씩 막 한 무리씩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가. 우리 신약단을 봤습니다만 지금도 북한 땅에 그 암담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가 막히죠. 신앙은 그래서 감동적인 거예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난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뭐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붙들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앞에 도전하는 마귀 앞에, 혹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흔들리는 어떤 그 사람들 앞에 이 신앙이 참된 것임을 증거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다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까? 다시 한번 나는 우리 주님이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막 흔들어 놓고 세상의 논리로 판단으로 막 이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속이려고 무너뜨리려고 덤벼드는 그런 자들에게 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이 깜깜한 분들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이 안 보이는 분들 실망한 사람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들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에 위치한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1677번 신흥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샬롬 썸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오늘도 샬롬 썸머 스페셜 차유미입니다. 시편 121편 5절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측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무더운 여름날 여호와께서 내 우측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성구 한 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매우 무더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충분히 휴식하고 또 수분 보충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름을 나고 있어요. 오늘도 찬양으로 시원하게 60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깊은 영감과 능력 있는 예배로 이 대한민국의 예배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스캣 브래너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That is why 준비하고 있고요. 스티브 다모디의 품격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찬양합니다. How great thou art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